오늘 본문에 읽어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한 장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진주 장사는 저 중동 지역에 과거 고대로부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 과거에 거기는 지금은 두바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상업시설이 발달되어 있고 관광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그러지만은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거기는 진주나 캐든 그저 그런 바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자연 그 진주를 사는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걸 팔아서 살던 그 지역이 지금 두바이 지역이나 아부다비 이런 지역, 페르시아만 지역의 사람들의 어촌 지역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진주를 찾아 헤매는 상인들은 그 중에 최고의 값진 진주를 만나면은 굉장히 속으로 환호를 지르고 좋아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한 장사도 다니면서 자기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 시간, 물질, 가치, 그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치의 그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중요한 좋은 것을 쥐어줘도 가치를 모르면은 그 가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가치에 일생을 걸게 되어지고 그 가치에 자기의 중요한 인생을 다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2대 지도자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땅을 분배를 다 하고 그가 은퇴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자기 결단을 이렇게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중대한 가치를 가나안 땅도 아니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 애굽의 부귀영화도 아니었고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최대 가치를 어디 두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여호수아는 자기 생애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히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신들을 택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든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의 전부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뭡니까? 영적 안목이 열려야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주 장사가 다 두루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진주를 보았겠습니까? 그 진주 중에 가장 값진 진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주의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5절을 보면은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수중에는 수많은 진주들과 보석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장사니까. 그런데 그는 늘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찾아 헤매는 값진 진주,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주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모조품 같은 세상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 모조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에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세상에 반짝거리는 모조품에 속지 않고 영적 가치의 의미를 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반짝거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성공이든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올인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 빛바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짝거리던 것이 세상 세월이 지나면 다 빛이 쇠퇴하여지고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금이 가고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왜? 그건 진짜가 아니고 모조품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진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대한 가치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적인 가치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안목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가치가 뭔지를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7년도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가 진행하는 유명한 사회 실험에 대한 한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실험의 내용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수아 벨이라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 연주자에게 뉴욕 맨하탄의 뉴욕의 한 지하철역에서 허름한 청바지를 입고 43분 동안을 연주를 하게 합니다. 그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고 그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은 세계 몇 대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스트라우디 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 그 당시 시가로 약 한 350만 불, 그걸 우리나라 지금의 환율로 계산해보면 약 한 50억 5천만 원이에요. 바이올린 하나가. 그런 바이올린을 들고 지하철역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세계적인 연주자가 43분 동안 연주를 합니다. 전혀 홍보하지 않고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그 바이올린이 어떤 바이올린인지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버스킹을 하는 거죠. 43분 연주하는 동안 그 연주를 서서 가다가 멈추어 서서 그 연주를 들었던 사람은 단 7명. 몇 명 중에 7명이냐? 그 앞을 지나간 사람들은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연주를 들었습니다만은 단 서서 그 연주를 경청했던 사람은 단 7명. 1,097명 중에 7명. 연주를 듣고 팁을 냅니다. 미국은 팁 문화가 발전되어 있으니까. 그 팁으로 받았던 금액이 약 한 35불, 32불, 32달러 17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6,500원 정도. 세계적인 연주자가 세계적인 바이올린을 들고 43분을 연주했는데 7명이 듣고 팁을 낸 게 46만 5천 원 정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앞 주간에 이 조수아 베일은 보스턴 콘서트에서 콘서트홀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 연주의 평균 티켓값이 100불 넘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조수아 베일은 한 번 연주하기 위해서 한 회당 연주하기 위해서 받는 개런티가 얼마냐? 1억이에요. 그걸 분당으로 따지면 1분 연주하는데 130만 원. 1분 연주해주는데 받는 개런티가 130만 원이에요. 한 회당 연주하는 것이 1억이니까. 그분이 우리나라 내한 공연을 했습니다. 했을 때 제일 비싼 좌석 R석이 22만 원. 티켓 한 장에 S석이 16만 원, 제일 싼 S석이 11만 원. 그분이 한국에 내한하면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바이올린에 드는 보험료도 지불해야 되고 체류비도 지불해야 되고 비행기값도 지불해야 되고 개런티 외에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세계적인 명치 연주자가 세계적인 한두 대 그냥 박물관에서도 볼까 말까 하는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는데도 단 7명만 왜 그 연주를 들었을까요? 그리고 내놓았던 TV 왜 32불밖에 안 됐을까요?

현대인들은 맥락이 잡히지 않으면 가치를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좋은 연주장, 그리고 연주를 알리는 포스터, 광고, 그리고 비싼 입장료, 이런 맥락이 잡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계적인 명연주자가 세계적인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해도 고작 7명이 32불의 팁을 내고 듣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맥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모를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문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는 지체장애자를 만나게 됩니다.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지체장애자예요. 그날 또 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돈을 구합니다. 한 푼 주십시오. 근데 베드로는 그를 향하여 네가 내게 원하는 것은 내가 줄 돈이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가치가 단 몇 푼 국을 해주는 동량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가치는 걷지 못하는 그의 인생을 걷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영적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부르는 이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적어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진짜의 가치를 알아보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를 아는 은혜. 우리의 영적인 안목에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 왜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았다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46절에 보면 상인은 이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남에 발견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안목에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아, 좋은 곳 있네. 아, 위대하신 분이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행동이 따라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발견한 사람은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발견함과 다 팔아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맥락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내 소유를 다 팔아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전부를 다 팔아서 그 가치를 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나의 소유로 삼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정리해서라도. 왜 그랬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진주 하나의 가치가 자신의 가진 모든 소유보다 합해서도 더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쳐놓고 타협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에 두기보다 세상적 가치와 저울질할 때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가치를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가치를 진짜로 발견한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고 나의 삶의 전

소를 팔아서 예수님을 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것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후에 세상의 모든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세상의 것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의 생의 전부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의 전부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에.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중요한 거래 하나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17배가 되는 알래스카를 구입하는 일을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매입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영토 거래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럼 러시아는 왜 이 알래스카를 팔았을까요? 당시 알래스카를 러시아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팔았던 이유는 알래스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거기서 생산되어지는 것에 비해서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러시아는 아 이럴 바에는 그냥 살려놓은 사람이 있을 때 팔자. 알래스카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720만 달러, 현재 그 당시의 환율하고 지금의 환율로 계산해도 그 땅에 지금 그때 미국이 그 땅을 산 금액이 얼마냐? 100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환 회사가 반도체만 잘 팔아도 1년에 한 분기에 몇 조를 벌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반도체 팔아서 이번 2분기에 벌은 돈이 82조라고 신문에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 기업이 한 분기에 소출을 이득을 내는 것만 가지고도 알래스카 몇 개를 사요. 근데 그 당시에 720만 달러, 100억에 그 땅을 미국이 헐값에 미국은 사들이게 된 겁니다. 러시아가 왜 그 땅을 우리나라 17배 되는 그 땅을 왜 그때 팔았을까요? 그때 알래스카는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었고 러시아가 생각할 때 그 땅은 해달이나 모피에 그 해달이나 그 다음에 이런 모피 생산하는 정도의 수입밖에는 수입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점점 갈수록 모피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거기서 나오는 생산 비용 대비 지키는 비용이 드드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팔자. 그리고 판 거죠. 근데 미국은 왜 그 얼음 땅을 샀을까요? 미국이 그 얼음 땅을 산 것은 가치를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미국이 그 땅을 살 때에 그 땅을 사자고 주장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워드라는 사람이에요. 러시아가 저 땅을 판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슈워드는 장관은 저 땅 우리가 삽시다. 그때 미국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합니다. 저 얼음 땅을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고 돈을 주고 공짜로 준다 해도 받을 거 말까 한 땅을 왜 사서 저걸 유지 관리하는 비용만 많이 들게 만드냐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조롱을 합니다. 저 슈워드는 바보라고. 저런 바보가 국무장관에 있다는 게 바보라고. 그러기나 말기나 슈워드는 그 땅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삽니다. 언론들이 더 집중적으로 비난합니다. 저 바보 같은 슈워드.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북극곰의 정원이 났을 만한 곳이 저 알래스카인데 그 땅을 왜 사냐고 돈을 주고. 그런데 알래스카의 진짜의 가치는 그로부터 30년 후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알래스카에 30년 후에 뭘 발견하게 되어지느냐. 메이프의 30년 후에 알래스카에서 클론 디아크라고 하는 지역에 금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금광산. 무지무지한 매장량을 가진 금광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금광 하나를 통해서 골드러시가 형성되어졌고 매입 대금에 수백 배의 차액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 금광 하나만 해도. 19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은 그 알래스카의 엄청난 매장량의 석유, 가스, 천연가스, 석탄, 철, 구리,

지하 자원이 보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720만 달러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다른 나라들이 저 쓸모없는 땅을 여러분 판다 그러거든 빚을 내서라도 사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뭐가 들었을지 어떻게 알까요? 알래스카는 지금도 중요한 미국의 석유 생산 지역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본 것은 모피나 생산하는 얼음 땅으로 보았고 미국이 본 것은 엄청난 지하 자원이 매장된 땅으로 본 거죠. 가치를 본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52 중에 한 주가 알래스카 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단순히 국가 간의 영토 매매 문제뿐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걸 이해 못합니다. 땅을 져서 벌은 돈을 왜 11조 바치냐고 이해 못합니다. 뭐가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금 하냐고 이해 못합니다. 아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무슨 해외까지 선교원금 하냐고 그 이해 못합니다. 가난한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데 교회가 뭘 구제헌금을 해서 그렇게 돕느냐고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가치를. 땅에 썩어질 것을 심어 하늘의 영혼이 썩지 않은 것을 구두는 법칙을 압니다. 땅에 녹슬고 좀이 먹는 것을 심고 영혼이 좀 먹지 않고 녹슬지 않으면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우리가 쌓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 일이 우리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값진 보화보다 하늘에 쌓는 보화가 더 큰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맛보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를 아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가치로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만난 사람은 기꺼이 삶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내가 발견한 그 가치에 내 소유의 전부를 팔아서 그 가치를 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본에 소개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고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 생애를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발견한 보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보화를 영적 안목에 열려져서 그 가치를 우리도 발견하게 되어지고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선택과 집중에 온전히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는 손해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사는 그 값진 아주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발견함과 팔아 이 두 단어가 여기 맥락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값진 것을 발견했을 때 내 가진 것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값진 것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맞나? 내가 정말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맞나? 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시간, 내 취미, 내 물질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을 때 선택과 집중의 결과를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으로 때로는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장사는 값진 진주를 발견함과 동시에 자기 소유를 다 판 거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주 장사는 지금까지 다니면서 그만큼 값진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 발견한 진주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샀을 때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고 그 샀을 때 오는 불안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불안감이 아니라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0: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는 것은 빼앗김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더 위대한 영원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의미에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졌던 그 모든 학문적인 가치를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은 내어버리는 겁니다. 배설물을 버리면서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가 소중하게 반짝반짝 빛나던 학문과 세상의 모든 가치는 이에 보니까 다 쓸모없는 배설물이고 하늘나라 가치를 발견하고 난 후에 그 모든 것은 다 버렸다. 배설물을 아까워하지 않으다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버림으로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의 아우카라는 부족에게 선교하러 떠났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는 20대 나이에 그 부족들에게 선교하러 들었다 남미에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까운 나이에 그 아까운 학문에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거기 가서 꼭 그렇게 희생해야 되냐 그것이 전부이냐 그는 인생의 낭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은 그는 그의 일기장에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자신의 생애를 한 줄의 일기장에 그렇게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결단이 바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에 그것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선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부족이 나중에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짐 엘리엇의 선교 사역을 보고를 받았던 수많은 그 시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가치를 아는 그 희생이 결국은 한 부족을 예수 믿게 만들고 수많은 선교 동역자들을 배출해내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만들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건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영적 생산을 위한 하나님의 가치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값진 진주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왜 값진 진주인가를 우리는 영안이 열려져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할 때에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에 선택과 집중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상인처럼 우리는 내 생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반짝반짝 빛났던 그 모든 것들을 모조품들을 다 내다 버리게 되어지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참된 내 인생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어버림이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망이 되고 천국의 삶을 향하여 결단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게 두고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은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은 영원한 가치, 우리의 보석이 되시고 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된 가치로 알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가치 있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남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14-8291번 경남

사랑하는 우리는 재현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8월 8일. 8이라는 숫자가 두 번이나 있는 특별한 토요일이에요. 숫자 8이 두 번이나 반복되니 팔팔하다, 날 뜻이 활발하고 생기가 난다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는 날이에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무더위도 높은 습도도 잘 이겨내며 팔팔하게, 활기차게, 씩씩하게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나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은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결혼식에 가본 적 있나요?

부모님의 지인이나 친지, 교회 가족 중에 결혼하는 분이 계셔서 결혼식장에 가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가본 결혼식과 전도사님이 오늘 참석한 결혼식은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신랑과 신부도 다르고 예식장도 다르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달랐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바로 결혼식을 하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지요. 신랑 신부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는 이날을 준비하며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식장에 있었을 거예요. 또한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하객은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 예식을 함께 했겠지요. 그런데 친구들,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결혼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결혼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오늘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며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지금 방송을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과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서로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아빠, 엄마, 형제, 자매들보다 먼저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소망을 가득 담아 첫 곡으로 들었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과 For You Kids의 날 사랑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어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CTS 소년소녀 합창단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윙윙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06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주님 날 사랑하네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혜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으로 여름 무더위도 이겨내는 우리는 주혜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주혜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자,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월드미션 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방황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그래서 방황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가? 왜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말씀을 거역하면 방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먼저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란 뜻이죠. 여호와께 속량을 받았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정말 천만다행한 일이고 이보다도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그들의 삶이 4절 말씀 읽어보시죠.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지금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그들이 어찌하여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출동해야 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그들이 왜 광야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가? 그 이하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1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방황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 지존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방황하고 돌아다닌다, 그 얘기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 얘기죠. 불순종이 그들의 삶을 방황으로 초래하게, 방황으로 내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엄청난 압제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벗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무더위 때문에 아멘도 안 나오시지. 출애굽하게 하신 것도 은혜고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도 은혜고 메마른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아요? 출애굽한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데. 근데 단 하루도 굶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배불리 먹게 하시고 목이 마르다 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 터지게 해서 마시게 하시고 가끔 또 고기가 묵고 잡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몰고 와서 시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들이 뭘 거역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어겼다, 그 얘기죠. 왜 그랬어요?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없어도 될 줄 아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없어도 돼요 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해도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은 메마른 광야 사막으로 끝이 없는 방황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방황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 거칠은 메마른 황량한 이 세상이라는 거칠은 광야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워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정처 없이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가정을 이탈해 뛰쳐나와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 의외로 많죠.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배회하다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불행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예외는 아니라고요.

한국 교회 안에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내 교회 안에 신앙이 바르게 정착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신앙생활, 영적으로 끝이 없는 방황을 하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통계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명목산 교인 플러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안 나가 성도.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부정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요. 몇 퍼센트가 되는가요? 가나안 교인이 29.3%, 명목상 교인이 27.9%. 명목상 교인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가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도 없이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앞세워 교회 출석하지 않고 자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런 명목상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명목상 교인들은 가나안 성도 대열에 합류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기분 나쁘면 그쪽에 편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가나안 성도 대열에 끼어들 사람들. 옆 사람 좌우에 한번 훑어보시기를 바라요. 명목상 교인인지 아닌지.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옵시다. 이 사람들 전체 숫자를 합치니까 57.2%가 되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 뭘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이런 거죠? 가정이 싫다고, 가정이 싫다고 뛰쳐나가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나 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가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교인들이 다를 게 뭐 있나요? 어디 가도 100%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내 마음에 속 도는 교회는 없습니다. 꿈 깨셔요, 여러분. 꿈 깨셔요. 어디 간들 100% 마음에 속 도는 교회가 있냐고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방황에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마지못해 주일이 되면 마지못해 예배 자리로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하고 마지못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예배를 하시지만 영적으로 안정됨이 없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교인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바른 말을 하고 있나요?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설교가 그런 사람은 기분 나쁘게 들리든지 아니면 설교가 안 들리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영적으로 방황하는 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인데 가장 행복함을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 광야 사막길을 지금 배회하고 다니는 거죠. 왜요? 말씀을 거역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을 끝내려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위에 지중해 변을 끼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천천히 가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쉬엄쉬엄 가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끝이 없는 광야를 하나님께서 끝이 없게 배회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당신의 사자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밀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광야를 배회하고 방황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40년이라고요. 너무 원통하잖아요. 그들이 꿈에 그리던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방황 없이 배회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신속하게 들어갔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 그 짧은 거리를 40년 동안을 배회하고 방황하고 돌아다니게 됐던 거죠. 말씀을 버리면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바로 세우십시오.

주십시오. 아멘. 두 번째, 방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방황하면 목마르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다 보니 주리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그랬다는 거죠. 광야 사막을 방황하는 그들의 형편은 세 가지입니다. 굶주림, 목마름, 배고픔, 피곤함.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채널을 맞추고 살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부터 방황을 시작하게 됐고, 방황하는 그들의 삶은 굶주림과 배고픔과 피곤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시고, 생수를 내서 마시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이기기 위하여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을 맞추고 살 때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고 나니 방황이 시작된 거죠. 굶주림과 배고픔과 피곤함. 여러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다 보니 말씀을 거역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말씀을 절대 거역하지 않아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만데,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데, 말씀을 절대 거역하지 않죠. 하나님 없이도 될 줄 알고 말씀을 거역했는데, 막상 방황을 하다 보니, 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거역한 결과가 이 비참함이구나. 그들이 광야 실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인생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거든요. 저는 서울역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서울역 KTX를 타고 자주 이용합니다. 서울역에 가면 그 역전에 역청사 앞에 지금도 노숙자들이 참 많아요. 여름철에는 그런 노숙자들이 그래도 괜찮은데 추운 겨울에 노숙자들은 정말 비참합니다. 옛날에는 그 서울역 그 청사 안에 노숙자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한국을 방문하다 보니 이제 노숙자들을 청사 밖으로 다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뭐 귀퉁이에서 뭐 그 눈보라치는 날도 막 벌벌 떨면서 막 그렇게 너무너무 비참해요. 노숙자들이 이제 매일 정해놓고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심때 이제 그 광장 귀퉁이에 무료로 급식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 국도 나눠주고 뭐 오뎅도 나눠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쭉 줄을 서서 이제 벌벌 떨고 이제 한 끼 밥을 배식받아서 먹는 거예요.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고봉밥이라고 아세요? 밑에보다 위에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하루 세 끼 먹는 그 이상의 한 끼 밥을 그렇게 먹어요.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이걸 먹고 나면 언제 또 먹을지 모르니까 그냥 막 이렇게 막 한 양푼이 갖다 먹는 거예요. 예. 노숙자들 밥 먹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예, 저렇게 먹습니다. 벽을 향해서 벼룩박 앞에 앉아가지고 벽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한 끼 식사로 줄인 배를 채우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너무 불쌍합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은 그렇게 고봉밥을 갖다가 먹지만 절대 포만감이 없어요. 늘 허기 가지고 늘 기거리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싶은지, 불규칙적으로 얻어먹는 밥은 늘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정기적으로 와이프가 해주는 밥이 그게 좋은 거예요. 정기적으로 엄마가 해주는 밥이 좋은 거예요.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면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요. 어디 잔소리를 해, 감히. 나는 그냥 뭐 우리 아내가 차려주는 대로 먹습니다. 시래기가 들어가면 아, 시래기 은혜가 임했구나. 어느 날 보면 뭐 당근이 살보다 더 많아. 내가 토끼도 아닌데. 그냥 당근을 막 잔뜩 썰어 넣어가지고 막, 아이고, 새벽 기도에 당근의 은혜가 임했구나. 여러분, 주부들이 얼마나 희한한 존재들인지 아십니까? 어떤 데는 음식이 짜요. 짜다고요. 그러면 이제 짜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짭짤하게 먹어야 된다고. 어떤 데도 싱거워요. 그럼 싱겁다 얘기하잖아요. 짜게 먹으면 안 좋다고. 그럼 어쩌라고 내가. 어쩌라고. 짜면 간간하게 먹어야 된다고. 싱거우면 짠 게 안 좋다고 그러고. 주부들은 요물 같아. 그래도 와이프가 차려주는 밥이 그게 보약이에요. 감사함으로 아내가 차려주는 밥이 보약이에요. 이게 집밥이라고요? 절대 우리 집 식탁 모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침밥도 안 먹고 오셨을 텐데, 자, 저 된장 넣고 비벼먹으면 정말 너무 맛있겠죠. 여러분, 얻어먹는 밥은요, 절대 배가 안 찹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 잘 적응을 해서 자기 교회에 정착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요리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그게 집밥이라. 그 밥이 여러분의 영적인 보약이라고요. 근데 교회 간에 정착이 안 돼가지고 계속 영적으로 방황하고 돌아댕겨, 방황하고. 그래서 이 교회 가서 한 끼 얻어먹고, 저 교회 가서 한 끼 얻어먹고, 설교 한 편 주워먹고, 설교 한 편 주워먹고. 그게 영적인 노숙자지, 뭐요, 그게. 무슨 만족이 있냐고요? 내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셔야 되고, 때를 따라 기도하면서 정성껏 요리해서 말씀을 선포해준 내 목자가 있음에 감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안전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지요. 방황하면 목마르다고요. 방황하면 굶주린다고요. 방황하면 피곤하다고요. 그래서 방황의 마침표를 반드시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양식이 그렇다면 영적인 양식은 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방황하면 말씀 얻어 먹을 수밖에 없어요. 내 목자가 있는데 내 목자하고 뭔가 괴리감이 있어서 내 목자가 전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지요. 그럼 영적으로 방황하지요. 그럼 말씀을 엉뚱한 말씀 얻어 먹는 거예요.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함정에 걸리기도 하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병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내 교회 내 목자가 정성껏 전해주는 말씀이 최고입니다. 예, 우리 월드미션 교회가 여기가 집밥이 최고요. 여기가 맛집이에요. 아멘. 서로 격려합시다. 여기가 맛집이 옵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 막 올리시라고 여기가 맛집이 있어. 왜냐면 영적으로 지금 맛집 찾아 헤매는 사람 너무 많거든.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막 유튜브 올리셔야 돼. 인스타그램에도 막 올리시고 맛집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 여기가 맛집이 있어. 이렇게 많이 올리시라고요. 방황하면 굶주립니다. 목마릅니다. 피곤합니다. 방황의 마침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그럼 방황을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방황의 마침표를 찍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모아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그들을 건지셨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것이 방황의 마침표를 찍는 방법이에요. 그들이 왜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거역해도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멀어져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 보니 굶주리잖아요.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고통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아하, 하나님 없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했다 그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은 결과가 뭡니까?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거주할 성읍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들을 고통에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회개하고 부르짖는 사람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긍휼을 베푸시고요.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언제나 스탠바이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네가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건져줄게.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건져줄게. 하나님은 오늘도 스탠바이 하고 계신다고요. 부르짖으면 방황의 마침표를 찍게 돼요. 유다 백성들이 너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고 바벨론 군대가 막 목전에 막 쳐들어오는데도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계속 우리는 평안할 거야, 우린 택한 백성이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띄워드립니다. 예. 이 자꾸 스크린을 띄워드리는 거는 이제 졸지 말고 뭐라고 띄워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멋진 하나님이에요. 끝내주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서도 무슨 잘못을 해서도 깨닫고 돌아와 부르짖으면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내가 너를 건져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를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할 학교가 있어요. 그게 광야 학교라는 거예요. 광야 학교는, 일반 대학교는 과가 많아요. 이런 과 저런 과가 많은데 광야 학교는 과가 하나밖에 없어요. 광야 학교 고생학과. 옆 사람 격려하세요. 광야 학교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 학교를 가면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광야 학교는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제로 보내시는 학교거든요. 광야 학교는 어떤 사람을 보내는가? 말씀을 거역하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광야 학교로 보낸다고요. 왜? 고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요. 광야 학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 학교를 안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되고 아니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과 신앙의 절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사상이, 여러분의 이념이 기준이 아니라고요. 좌파든 우파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틀렸다면 틀린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시면 절대 광야 학교 안 보내시죠. 회개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회개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긍휼의

0: 은총을 입게 만들고요. 우리의 방황하는 신앙과 삶에 마침표를 찍게 해요. 아멘. 송중기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좋은 글귀가 있어서 띄워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원망도 부르짖는 기도도 다 둘 다 비슷하다. 하지만 하나는 망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살고 이기는 길이다. 자, 보십시오. 원망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에너지 소비도 비슷해요. 그런데 원망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리고 망하는 비결이고 부르짖는 기도는 사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다. 아멘. 그럴 바에야 우리가 어느 편을 택하는 게 맞소? 아니, 원망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부러지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망하는 거고 하나는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느 편을 선택하겠어? 옆 사람 쥐어 박으면서 얘기 알아서 했어. 우리 사는 길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죠. 부러지면 삽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부르짖고 회개하면 방황의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내 삶을 안정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월드미션 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6-5540번 지역번호 055-296-5540번 월드미션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 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가족의 시간 김영준입니다. 8월 둘째 주 한여름의 한가운데 서 계시지요.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시원한 은혜 안에서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고등학생 이야기, 층간소음의 고통 속에서도 남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 코로나 이후 교회를 떠난 두 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 폐암 4기 진단 앞에서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부부, 그리고 작은 농촌교회의 일꾼이 수술대에 오르는 내용까지 이 모든 사연을 찬양과 기도로 함께 감싸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열리는 나라사랑 축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언제든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송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대표 행사 중 하나인 나라사랑축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8월 13일 목요일이죠.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첫 번째 공연이 펼쳐지고요. 이어서 다음 날인 8월 14일 금요일 익산시 실내체육관 특설무대에서 두 번째 공연이 진행됩니다. 나라사랑축제는 복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감동의 현장인데요. 해당 지역에 계신 방송가정 여러분, 그리고 여름 휴가로 그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수와 익산의 현장에서 복음의 감동이 가득하시길 기대하며 축제의 모든 준비 과정과 출연진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전국에서 700여 명이나 되는 어린이 합창단이 한데 모여서 공연을 하는 자리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섯 분의 기도 제목을 전해드립니다. 한 사연 한 사연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번째, 0830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위한 기도인데요. 1학년 때 심한 따돌림을 당한 뒤 이 친구 저 친구에게 마음을 기대보려 해도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 힘겨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어 침대에 누워 지내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로서 기도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고백이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주님께서 이 아이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치유가 임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 곁에 진실한 친구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0778번님입니다. 아름다운 기도의 사연인데요. 자신도 층간소음으로 괴로운 가운데 계시지만 자기보다 더 힘든 분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참 은혜입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매일의 일상을 짓누르는 고통인데 그 가운데서도 타인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시네요. 주님께서 이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치유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4228번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딸이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 생활을 잘했는데 팬데믹 이후 교회를 떠나 세상 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 가겠습니까? 하루빨리 주님께서 두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떠나간 자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부모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 284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인의 남편 이정용 선생님이 폐암 4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실한 부인의 기도에 남편분의 마음도 열려서 기도가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아멘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부부에게 평안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진주 열린교회에서 보내주신 383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작은 농촌교회의 일꾼 양종옥 집사님에게 폐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교회의 일꾼으로 꼭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 모든 성도들의 소망을 담아 기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고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진주 열린교회 성도들 곁으로 돌려보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수술하시는 의료진의 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그 결과까지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방송 앞에서 마음을 모은 모든 가족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따돌림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고등학생을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상한 마음에 치유를 부어주시고 이 아이 곁에 진실한 친구를 보내주옵소서. 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부모님의 그 기도를 주님이 귀히 들으시옵소서. 층간소음으로 힘드시면서도 남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는 0778번 성도의 아름다운 마음을 축복하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 교회를 떠난 두 딸을 주님께서 강권적인 사랑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폐암 4기 이정용 선생님의 치료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믿음 위에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신실한 부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진주 열린교회 양종옥 집사님을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의료진의 손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교회 성도들의 소망대로 건강하게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여수와 익산에서 열리는 나라사랑축제의 모든 준비와 현장 위에도

이사야 40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수술대에 오르는 집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시며, 폐암 앞에서 아멘을 고백하는 부부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시길 믿습니다.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층간소음 속에서도 남을 먼저 기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고백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수와 익산에서 나라사랑축제가 열립니다. 복음의 감동이 가득한 현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주님의 평안 속에 거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방송가족의 시간 김영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

0: FEBC 신앙 강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FEBC 신앙 강좌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삼쟁이 컴퍼니의 대표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전대진 작가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의 특강 만나봅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바탕으로 네,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우리의 넋두리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고 고백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도이고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크리스찬의 태도로서 그러한 고백이었다라고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길이 막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뚫고 가야 된다. 또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고백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다고 했었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 앞에서 좌절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서 그냥 주어진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벽을 만났을 때 그거를 깨부수려고 하지 말고 그 앞에서 낙심하지도 말고 그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속 엎드려 있게 하지 않거든요. 엎드리면요. 엎드림은 엎드림시킵니다. 네.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엎드림시킵니다. 꿈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그러면은 마땅한 자세가 뭐였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내딛는 이 걸음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최선이 내일

일에 나에게 어떻게 연결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신뢰하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내딛었을 때 그곳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벽을 만났을 때 뛰어넘지도 말고 깨지도 말고 엎드리지도 말고 우리는 그 벽을 짚고 걸어가면 됩니다. 왜냐? 벽은요 애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경계의 의미입니다. 공간과 공간을 분리해주는 경계의 의미도 있고요. 또 성은 그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벽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지키기 위해서 경계선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생의 벽을 만나게 하셨을 때는 그 벽을 외면하지도 말고 낙망하지도 말고 내 힘으로 뛰어넘으려고 하지도 말고 벽을 짚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세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벽을 짚고 걷다 보면은 알고 보니까 그 벽이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내 힘으로 깨지지 않던 그 벽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 출구였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벽은요 뛰어넘는 것도 아니고 깨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출구로 나아가는 우리를 인도해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잠언 3장 5절 6절이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제 책에 이번에 신간에 프롤로그에도 썼는데 멘토 목사님께서 당시에 그 청년부 목사님께서 제가 초대를 해서 그 일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그때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 대표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 말씀을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지도한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뭔가 레슨할 때 선생님이 지도해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신다 뭔가 티칭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여행 갔을 때 가이드가 있는 것처럼 뭔가 가이드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해주는 가이드 생각도 나고 또 내비게이션 생각도 나고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 히브리 원어와 또 영어 성경 본문으로 바탕으로 얘기해 주신데 그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He will make your faith straight. 와, 소름이 돋았어요. 평생 저는 하나님 오른쪽 갈까요? 왼쪽 갈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오른쪽 가라 라고 해주시는 그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더라고요. He will make your faith straight. Faith가 길이잖아요. Straight는 쫙 붙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와, 없던 길도 만들어버리신다. 눈앞에 장애물을 뻥뻥 치워주신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또 말씀 본문이 뭐냐면 잠언 2장 7절이거든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나니 이 완전한 지혜가요. 뭔가 뭐랄까 뭐 퍼펙트 위즈덤이나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for upright라고 돼 있더라고요. 영어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려고 발버둥 치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하나님 그 몸부림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겠다고 뜻을 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뜻을 묻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 거야 라고 묻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했느냐? 완전한 지혜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영어 본문을 보니까요 마치 상점에 통조림이나 상품들을 이렇게 쫙 진열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성공과 승리를 준비해 두셨다고 돼 있더라고요. 와, 저 뭐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 쌓아두신 이것이 또 시편 31편 19절에 보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서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나 큰지요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준비하면요 기회를 주십니다.
준비와 기회.

기회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미래의 나에게 어떻게 연결될지는 저는 다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눈앞에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눈앞에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최선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쌓아두신 은혜라는 표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제가 기도하는 걸 좀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다니엘이 하루 세 번 기도했잖아요. 그처럼 제가 늘 하는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이 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죽게 하듯하게 하소서. 이 일터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일터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일터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업장입니다. 업무에 집중하게 하시고 욕심에 사로잡혀 그릇되게 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풍성한 성과를 주시옵소서. 일터의 경영자로서 선한 수익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모든 업무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업무를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고객들과 거래처가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와,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요, 그 일이 단순히 내 생계 매출로 국한되지 않게 됩니다. 그 일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단 하나도 버려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요, 하나님은 들어서 쓰실 수 있고요. 우리의 지혜로움도 하나님은 다 들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실수조차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있잖아요. 우리의 그 실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지우지 되진 않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이왕이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구경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은혜에,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의인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에서 내가 이거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보잘것없죠. 내가 이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 같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 안에 소원을 불러일으키시잖아요. 그 소원이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비전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꿈은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비전이고, 그 비전대로 사는 사람에게 VISION이잖아요 영어로. 비전대로 살면요 공급은 따라오더라고요. 공급이 영어로 뭔 줄 아십니까? 프로비전입니다. 비전을 위해서 따라오고요. 비전 앞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나아가면요, 이미 그 뜻을 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불러일으키신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다면은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은혜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의미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시도하면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시도하면 주께서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나의 연약함과 콤플렉스와 상처, 실수까지도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코팅해 주시더라고요. 연약한 유리 멘탈이었던 저를 예수의 보혈로 코팅해 주시니까 강화유리, 방탄유리가 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색칠해 주십니다. 그러면요, 가장 아름답게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 허름한 공간도요, 최고의 인테리어 전문가가 가면은 아름다운 정말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무신 공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가장 위대한 현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곳이 어딥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현장, 그곳에서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왜냐?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순간이 의미 없는 순간이 없고 버려지는 시간이 없잖아요.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단 하나도 의미 없는 일이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리스도인,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실 성공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실패가 실패가 아닌 것 같아요. 실패의 의미를 이행시로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패, 패배조차 간증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실패가 실패가 아니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주님 밖에 있으면요, 성공이 성공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게 성공입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은 영원한 실패죠. 저의 삶에도 돌이켜보면요, 참 이런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꿈을 주셔서 꿈을 꿨더니 고난을 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간증을 할 때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면은 제정신이 아닌 고백이에요. 그리고 소제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꿈을 주셔서 꿈을 꿨더니 고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처음 딱 만나자마자 있잖아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좀 폭력적이셨고 술을 취하시면 되게 좀 상처가 되는 언행이나 행동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수님 믿자마자 벌어진 일이에요. 처음 수련회 가가지고 처음 주님 만나고 와서 소망을 품고 이 시대의 요셉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품자마자 제 삶에 닥쳤던 고난. 그래서 어머니께서 혼자서 아들 뒷바라지 다 하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난이 그때부터 아주 시리즈로 계속 이어집니다. 10대 때부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은혜를 구했는데 광야에 세우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성적은 나날이 겸손해졌습니다. 나날이 겸손해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듣는 말하고 학교에서 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지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잘못됐거나 내가 잘못됐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면 불경한 것 같고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그나마 속 편한데 내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우울해지고 내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원하지 않는 대학, 원하지 않는 학과에 가서 또 그런 지방에 그런 이름 없는 대학 가니까 학력 콤플렉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가지고 거기서 또 삶에 또 어떤 목표를 또 생기면서 또 도전을 합니다. 전역과 동시에 재수를 도전했고 또 아깝게 떨어져서 삼수를 하는데 결국 떨어집니다. 와, 사람이 모든 걸 걸고 도전했는데 실패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게 됩니다. 시험 불합격이지 인생 불합격이 아닌데 그때 그 순간에는 제 모든 것을 다 걸고 했는데 떨어지니까 사람이 낙심이 되면서 유서를 쓰더라고요. 제가 그때 유서를 쓰고 제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 넷째 이모가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가 연락이 와서 그때 당시에 다녔던 교회에서 캠프를 가는데 중학생 따라가야 되는 친구가 벙크를 내서 제가 이제 보조교사로 한 자리가 남았으니까 따라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때 10대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다시 걸어보자 하고 따라갑니다. 그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지 학생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은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제일 앞에 가서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삶에 조금씩 조금씩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한 걸음 나아갈 은혜를 주시면서 그때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셨고 잡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10대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호서대학교 저쪽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주바라기 캠프였는데 그 캠프에서 제가 10대 때 중학생 때 하나님 처음 만났다가 제가 2021년도인가 그때 나이만큼의 나이가 들어서 조이 코리아 캠프라고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호서대학교입니다. 뭣도 모르고 따라갔던 그 수련회 현장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예수님 영접했는 그 장소에 캠프가 생긴 이래로 한 20여 년 동안 수많은 강사들이 오갔고 학생들이 오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학생으로 은혜 받으러 왔다가 강사로 초대받은 목회자나 찬양사역자가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인데 청년인데 간증자로 초대받은 유일하고 최초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때 제 안에 그 캠프 있잖아요. 호서대학교 대강당 거기 앞에 딱 서서 청소년들 바라보는데 10대 때 처음 따라왔던 제가 그 마음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여기 앉아있었다고. 와, 그때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왜냐면요, 제가 그때 당시에 10대 때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했거든요. 그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캠프라고 해서 진짜 캠프파이어하고 그런 캠프인 줄 알았다니까요. 거기서 그때 주님 만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솔직히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시니까 저기 계신 목사님들께서 저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막 선포하시는 거 아니겠냐고. 다 공부하실 만큼 하셨고 온갖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 저렇게 고백하고 또 전 세계 수많은 선진국들이 다 예수 믿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울며 기도한다는 거는 그래도 계시니까 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 믿음밖에 지금 없지만 일단 제가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계신 줄 믿고,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예수님 믿을 것 같으면 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면서 아멘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예수님 믿을 것 같으면 저도 저기 앞에서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목사님들께서 선포하신 대로 전 세계를 다니며 전국을 다니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는 이 시대의 요셉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말하면서 솔직히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말하고 나서 기도를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걸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했던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갑자기 생각 안날 때가 있잖아요.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잖아요. 딱 그래서 중언부언 하다가 제가 결말을 에라이 모르겠다. 접수하셨죠? 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접수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호서대학교 제가 이제 섰을 때 청소년들 앞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접수하셨다고.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최고의 하나님이 베스트셀러 작가시라고. 항상 하나님께 길이 막힐 때마다 길을 열어달라고 했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제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사고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2021년도 올해 열심히 또 사업을 이렇게 창업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있잖아요.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들면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편에 오는 차랑 박습니다. 그래서 차가 폐차가 되고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주님 만날 뻔했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눈 떠보니까 에어백 다 터져 있고 우연 연기 속에서 제가 있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에 귀가 막 윙거리고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 눈딱 떴을 때 했던 첫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사명이 남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였어요. 인생의 골든 티켓을 하나님이 세컨드 찬스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때 이후로도 사고가 여러 번 있었어요. 2023년도 3월 6일 제가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를 하려고 앉으려고 하는데 옆에 한 남학생이 무게를 못 견뎌서 기울면서 바벨이 제발 아킬레스건에 떨어집니다. 그때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다행히 찢어지진 않았는데 한달 동안 깁스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깁스를 하니까 전국에 다닐 수가 있습니까? 못 다니는 거예요. 한달 동안 꼼짝 마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깁스를 이제 한의원 가서 풀고요. 나오고 있습니다. 3월 30일에 걸어가고 있는데 있잖아요. 이번에는 걸어가고 있는 저를 차가 뒤에서 박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넘어집니다. 이번에는 왼발을 다칩니다. 오른발을 풀고 나니까 왼발을 다쳐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이 닥쳤을 때 항상 기록을 해놔요. 근데 제가 이때 3월 30일에 제가 이미 사고 죽을 뻔한 것도 겪어봤었잖아요. 2021년도에. 그때 제가 했던 작업이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일하시려고 제 발을 묶습니까? 왜냐면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제 비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바라보면요. 이게 사실 안 좋았던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요,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는 것이 제 비전이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강사처럼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요리사하고 외식 경영자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수가 되는 것과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사장이 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창업주가 되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는데 제가 자꾸 강의만 많이 다니면은 프리랜서 강사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열심히 다니고 와봤자 일회성의 강의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묻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를 100가지를 적었어, 그냥 그때. 다리 이렇게 묶였을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을 때는 멈추게 하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나의 발을 묶습니까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을 때는 달리게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은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듯이 내가 멈춰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멈추시는 게 아니다. 내가 멈춰 있을 때 하나님 더큰 영광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있기에 내가 앉아 있을 때만 할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앉아 있을 때만 할수 있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앉아 있을 때 주님이 기대하시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때 뭐였냐면요. 앉아있을 때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보니까 제가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지필할 시간이 없어요. 또 일회성 강의만 하고 오지 축적되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뭐 시키셨냐면요. 고객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요. 고객들의 결핍을 하나하나 상담하고 코칭해주게 하면서 그때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코칭 매뉴얼을 만들게 하시고요. 그걸 바탕으로 또 온라인 교육을 만들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일회성 강의하고 하면은 그냥 그 받을 수 있는 비용도 한정이 되고 일회성이잖아요. 근데 제가 온라인 교육으로 하니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이 없습니다.

0: 그리고 강의를 하러 가봤자 그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만 하고 끝납니다. 축적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만드니까 전국 각지에서 전대진 대표가 하고 있는 강의나 코칭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 가지고 저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계속 수강 신청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단위 시간당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고요. 제한 없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오히려 효과적인 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매출은 배로 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돌이켜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만 사고를 주셨는데 저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데 사고를 주셨는 이유가 내 사고를 확장시켜주기 위함이더라고요. 네, 진짜 내 생각과 내게 우리가 길이 막힐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요. 길이 막힐 때가 오히려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요.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가 아니라 주님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제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이 막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막혔을 때 제가 멈췄을 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멈췄을 때 제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영역이 무엇이고 멈췄을 때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저의 충성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요.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게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한 성품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 절대로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설령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 기도가 수고가 그 모든 최선들이 마치 허무하게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조차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그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은 씨앗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계획하든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완전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1: FBC 신앙강좌 오늘은 삼쟁이 컴퍼니의 대표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전대진 작가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의 특강 함께 하셨습니다. FBC 신앙강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0: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삼한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 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0: 토요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늘 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이사야 6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배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제약과 너희 조상들의 제약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사야 63장 7절에서 65장 6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몇 번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6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는 진흙이며 주님은 토기장이시기에 우리에게 너무 분노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성전이 불에 탔고 살고 있던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아직도 잠잠히 가만히 계시느냐라고 하면서 강구를 하는 거죠. 아니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성전이 불에 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래도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강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자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진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의 티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의 먼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하실 때에 땅에 먼저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러니 토기장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어달라는 강구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구하지만 그들이 구하고 찾고 부르지는 하나님은 우상과 다를 바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신약에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말씀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듣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주신다, 문제는 해결된다 라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내가 소원하는 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라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만 보면 내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어떤 막힌 문들이 열려지고 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이란 일단 1차적인 독자가 마태복음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좋은 것이란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만약 이방인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석유질 세상의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차 독자 대상을 이방인들에게 염두를 두고 이방인들을 마음에 두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행본문이라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결론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내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며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죄가 뭔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죄에 대한 책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무엇이 죄인 줄 알게 되는 겁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게 되죠.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 것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주시면 자기 죄와 비참함이 어떻게 저주 아래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가 그래서 믿게 되는 것, 이게 정말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날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이방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라 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전히 제멋대로 가면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종일 팔을 벌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요? 평소에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그 하나님께 그 구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우상이라는 탐심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하는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거기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그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예레미야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아도 유다 백성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라고 하고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나무로 만든 그 목상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나의 아버지라고 돌멩이를 하나 세워놓고 너는 나를 낳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게 배신이죠. 등을 돌리니까 배신이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란이 닥치면 일어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 라고 강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하죠.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란을 닥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의 수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거룩하다 너희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한 분노가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부지런히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하고 찾는 신이라는 대상이 바로 우상이었다는 거죠.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그런데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빨리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럽니다. 내 마음에 맞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지 않으면 교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려고 합니다. 온갖 심리학을 동원하든지 마케팅 원리를 동원하여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들이려고 한다면 이건 그들이 요구하는 신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나온 것이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주님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 내가 나를 위한 탐심의 신을 부른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이든지 아니면 강대국에 수입한 우상이든지 간에 자기들의 힘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섬기겠다 나를 위하여 섬기겠다 라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형상을 절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탐심을 갖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주님조차도 우상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하는 말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경쟁하는 보암지감 먹거리는 인공지능입니다. 시찰의 한 목사님이 목회자 AI 세미나에 다녀오셨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의 목회자가 모였고 강사는 목사님인데 이 분야 전문가라서 일반인에게도 강의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분의 질문에 답하면 1급 강사 자격증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질문은 AI로 만든 저작이든 그림이든 노래이든 또는 설교이든 만든 사람의 저작

사건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도 하고 했기 때문에 혼자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작권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AI에게 자기가 정확한 질문을 해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한 그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강사의 결론은 AI 위험성을 말하면서도 목회와 설교에 잘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 요즘 AI에게 설교 한 편 부탁하면 뭐 5분 만에 뚝딱 설교 한 편이 나옵니다. 그러나 과연 그 AI가 만들어낸 설교가 이 세상의 모든 설교들을 총합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상은 얼마든지 AI가 또한 이 시대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보면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의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님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부각시키려 하는데 여전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목회 사역 뭐 몇 주년 기념회를 하는데 큰 호텔에서 성령 몇십 주년 기념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목사가 목회한 것을 성령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종교개혁 정신에 맞나요? 종교개혁을 했을 때 만민제사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게 거룩한 일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성령입니다. 거룩한 일이란 말이죠. 이게 만민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는 일만 특별히 거룩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자기의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행적을 만약에 성역화한다면 이건 이단 교주나 북한의 김일성 일가나 행하는 짓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역화를 하지 않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의 어떤 의로움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나는 자기를 성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신념, 정치적인 신념, 경제적 신념을 공격한다면 반드시 화가 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 안에 자아라는 우상을 다 숨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저를 공격하면 왜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모두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자기라는 우상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나는 무교다, 나는 신앙이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자들이 다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오히려 나는 거룩하다, 너보다 깨끗하다라고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말씀이죠.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제약과 너희 조상들의 제약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행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자기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다 주님 앞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라고 말씀하죠. 그 죄가 무엇일까요? 그 죄란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는 실제로 온갖 형상의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좀 큰 나무만 있다면 그 나무 아래 가서 제사를 했습니다. 좀 영험해 보이는 어떤 바위가 있다면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를 위하여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기 언약은 신실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하신 대로 70년의 때가 차면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자를 다시 돌이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자기 반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이유를 율법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무려 61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613가지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뿐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인 부지까지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기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이 열심히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성전을 도둑에 속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살만에 일으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죠.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 줄 모르고 그들은 성전을 허는 자라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이뿐 아니라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라는 바리새인들의 책망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친아버지라고 한 말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이려 하죠. 결국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그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게 행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아비가 다 마귀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믿는다면 자기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우상 숭배임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수천 년 된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안식일에 무기도 들지 않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적들은 안식일을 자주 전쟁을 하니까 우리가 공격을 하지 않을지라도 안식일은 방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율법의 해석을 바꾸어 가면서 살아남은 자들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 라고 말씀해버렸죠.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을 나는 그동안 온갖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라고 인정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그런데 누가 이런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그리고 앞장서서 일한 사람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와 자기 공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하여 상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반발하기 마련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발하듯이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발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사도 같은 사람도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는 이단의 개수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몽땅 다 잡아 죽여서 아예 교회를 잔인하게 해쳐서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성경의 말씀들이 2000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든지 아니면 그 율법을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 말한 대로 귀신 들렸다든지 아니면 신성 모독한다든지 해서 예수를 죽이든지 너무나 분명하게 갈라지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든지 아니면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몰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선명합니다. 복음은 아주 선명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날에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1절은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고 2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오늘 보면 이사야 6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바울사도는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사야 65장 1절은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고 2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사야 선지가 담대하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바울사도의 시대에 이방인의 구원이란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겨우 몇 사람 정도 유대교로 개종한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은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늘 거슬러 말하는 백성, 즉 유대인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면서 손을 벌리고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찾아오셨죠. 그런데 누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택한 백성만이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자꾸 배척하니까 뭘 전하게 됩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거죠. 내 소원을 충족시키는 그런 예수를 전하면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바울사도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 그리스에서 끊어질지라도 이게 저주입니다. 자기가 그리스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에 하는 말씀이 유대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만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몽학선생이죠. 그러므로 모든 율법은 사람이 제 아래 갇혔음을 알게 하시는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오직 긍휼로만 주어지는 거죠. 그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서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 바로 복음을 믿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을 보면 1절이 바로 이방인인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은 것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이든 옥황상제이든 나를 위한 신이라면 좋다고 믿어준 우리들이죠. 이게 우리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나를 위한 신은 세상에서도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죽었어도 좋은 데 가게 해주시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내가 구하고 찾는 내용이 내 자아의 확장이며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라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를 지신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것도 우리와 함께 십자에서 죽자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것이고 이 세상의 욕망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던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던 십자가 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가 이 복음을 듣고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아직도 손을 펼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0: 유대인이나 찾지도 구하지도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던 그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은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맛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1: 토요강단 지금까지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5-3726번 055-285-3726번 늘푸른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김아은입니다. 자,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매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까 기대를 참 많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오늘은 이제 교수님께서 원래 바이올리니스트시니까
1: 네네.
0: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바이올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1: 네네.
0: 바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한다면서요?
1: 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어렵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악기 바순에 관해서 나누려고 하고요.
0: 네.
1: 피디님 바순의 이름이 두 개로 통용되어지는 걸 들어보셨을까요?
0: 아니요.
1: 파곳이라고 하는 악기가 파곳?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파곳과 바순은 같은 악기입니다. 바순은 영어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0: 네.
1: 파곳은 독일어로 얘기할 때 같은 악기를 얘기하는 건데 오늘 바순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알아보고 악기 자체보다 악기 음색에 주목하실 수 있게 오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첫 번 찬송가로는요.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준비를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순과 함께 붙여놓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느끼지 못했던 매력을 바순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알아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라는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네 찬송가 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오늘 쉬운 클래식 찬송가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찬송가였고요.
1: 네.
0: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네.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 네.
0: 교수님 오늘 어떤 곡으로 시작을 하게 될까요?
1: 바순이 연주하는 곡을 들려드리긴 할 텐데요. 하은 PD님 오케스트라에서 바순이라는 악기가 앉는 자리가
0: 네.
1: 어떻게 그 오케스트라 보실 때 악기들이 네. 다 자리가 다르잖아요.
0: 그쵸.
1: 정해진 자리에 앉는 거겠죠.
0: 그렇죠.
1: 무작위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앉진 네. 않을 거예요. 그러면 배치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현악기가 앞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목관악기가 있고 금관악기가 있고 맨 뒤쪽에
0: 네.
1: 타악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배열로 해놓은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0: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유추를 해보자면
1: 네.
0: 소리의 어떤 세기?
1: 그렇죠.
0: 맞아요?
1: 만약에
0: 맞췄다니,
1: 네, 네. 팀파니와 금관악기가 앞으로 나와 있고 현악기가 뒤쪽으로 가 있으면 아마 그 소리에 묻혀서 현악기 소리가 잘 나지 않을 거예요.
0: 네.
1: 악기의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자리를 따르고요. 가끔 지휘자가 이번에는 이 현악기의 구조를 조금 바꾸고 싶다 내지는 저음을 조금 더 소프라노 영역으로 가까이 붙이고 싶다 하실 때는 첼로와 비올라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때로는 바이올린의 세컨 파트가 첼로의 자리로 가는 경우도 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관악기는 현악기에 비해서 인원이 많지 않고요. 수석과 차석 정도로 이루어지는 편성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서부터 옆으로 퍼져나가는 형식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순은 제일 중심이 되는 악기의 위치는 아닙니다. 목관악기 중에서도 한 줄 뒤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뜻한 저음역대를 감당하고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순의 생김새를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긴 관이 이렇게 접혀져 있는 모양이에요.
0: 네.
1: 약간 빨간색 악기처럼 되어 있고요. 언젠가 TV에서 보셨을 수 있겠지만 네. 한번 좀 찾아보시는 걸로 하시고 첫 번째 곡을 빌 더글라스의 힘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찬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곡은 클래식 채널을 조금 들으시는 분들 내지는 네. 그냥 매체를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 한 두 마디만 들어도 아는 곡이다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네. 하은 PD님의 감상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0: 네, 오늘 쉬운 클래식 첫 번째 클래식 음악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힘이라고
1: 네.
0: 하면 사실 저희가 그 영어로 찬양을 또 힘이라고 하기도
1: 네,
0: 하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그런지 되게 뭔가 좀 웅장하기도 하고 잔잔하고 거룩한 그런 느낌이 드는
1: 맞아요.
0: 곡이지
1: 저희는 저희의
0: 않았나.
1: 느낌대로 그렇게 감상을 하시면 딱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어떤 악기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아닙니다. 솔로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순을 위주로 해서 곡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례적인 일이고요. 저도 예고에 갔을 때 처음으로 이 악기를 접해봤기 때문에 처음 음색을 들었을 때는 무언가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라는 느낌에 너무 놀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악기의 매력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노력보다는 그 고등학생의 그 어떤 나름의 천진난만함이랄까요? 친구들하고

0: 웃으면서 아기 소리 특이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왔던 그 이후로는 오케스트라의 어떤 일원으로서의 바순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단풍나무로 만들어졌고요. 피디님, 보통 우리가 악기 가격들을 이렇게 형성할 때
1: 네.
0: 오래된 악기일수록 좋은 악기다라고 들어보셨을까요?
1: 오래될수록 좋아요.
0: 보통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
1: 네.
0: 과르네리, 뭐 과다니니 이런 악기들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쳐온 악기의 명기로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목관이어도 나무로 이루어지지 않은 플룻 같은 악기들이 있죠. 그런
1: 네.
0: 악기들은 오래된 악기보다는 좀 부식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새 악기를 선호하시고 새 악기가 조금 더 유행에 맞는 그런 소리를 갖추고 오는데,
1: 네.
0: 바순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악기를 선호하는 부근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오래됐다가 기준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리에서 만들어낸 바이올린이에요. 그런데
1: 네.
0: 누군가의 집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어디에서요? 창고에서요. 그러면 관리가 정말 안 되어져 있을 거예요.
1: 그쵸.
0: 우리가 선호하는 오래된 악기는 오랜 세월을 그 세월의 흔적을 담아서 잘 관리가 되어진 악기, 그런 악기를 선호하고 그 악기들이 정말 고가의 악기들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1: 네.
0: 오래되어야 한다가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1: 아니다.
0: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곡으로도 제가 바순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번에는 멤버가 6명입니다. 6명 모두 바순이라는 악기를 들고서 연주를 하고요. 보통 6중주를 이루어낼 때 같은 악기로만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 네.
0: 그런데 바순들끼리 6명이 모여서 누군가는 고음을, 누군가는 중음을, 그리고 누군가는 저음을 맡았을 때 어떤 음색을 들려줄 수 있는지, 실내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한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양보의 미덕입니다. 내가 나와야 할 곳과 나오지 말아야 할 곳을 반드시 알고 나오고 빠져줌을, 그리고 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누가 내게 대답해 주는가까지 음량을 맞추는 것. 그러니까 서로의 음색과 서로의 음악성을 맞추어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음악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순의 따뜻한 음색만으로 6명이 어떤 조화를 이루어내는지 감상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1: 네,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6명의 이 바순 연주자들이 함께 펼치는 이 음악이었는데
1: 네.
0: 생각보다 경쾌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바순이라는 한 악기만으로 6명이 모였을 때 이런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라는
0: 그러니까요.
1: 느낌이 드는 그런 곡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곡까지 다 들려드렸는데요. 관심을 갖고 보아야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수 있는 그런 악기들이 오케스트라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그 사람의 매력을 알수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우리는 보통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그 사람을 네모 안에 넣어두는
0: 네.
1: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피디님.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실 너무나
0: 당연하죠. 네.
1: 당연하고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사랑할 수 없는 대상, 내가 지금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괴롭다든지, 지금 나의 생활 전반을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것이 자녀이건, 부모님이건, 또 나의 옆 사람이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보고서 사랑할 수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쉬운 순종을 하고서
0: 네.
1: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아까
0: 네.
1: 제가 말씀드렸던 오래된 악기가 정말 좋은 악기입니다라고 얘기가 되어진 영역의 악기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은 잘 관리된 악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이 그저 오래된 사람들, 나보다 먼저 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는 할수 없지 않을까.
0: 아, 그러네요.
1: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돈된 자로 나아가는 우리 쉬운 클래식 청취자분들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바순과 함께 했습니다.
0: 아멘. 오늘 교수님께서 마지막 나눔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경에 그런 말씀을 쓰셨잖아요. 악인들도 서로
1: 네.
0: 사랑할 사람들은 다 사랑한다. 근데 그게 의

0: 사람들은 좀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제시하셨던 그 사랑의 기준이 생각나서
1: 네.
0: 다시 한번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수혜 교수님과 함께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찬양으로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찬양의 화원 박혜영입니다. 이 시간 찬양의 향기로 가득한 주님의 화원에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향기롭게 가득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성찬 승진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지식,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 사랑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플리즈 크라이슬러는 평생 찾던 바이올린을 돈이 없어 놓치게 되었습니다. 훗날 수집가에게

단 한 번만 연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그의 연주가 시작되자 바이올린은 비로소 생명을 얻은 듯 아름다운 소리를 냈고 감동한 수집가는 이 바이올린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라며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재능과 지식, 믿음이 있어도 사랑으로 나누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가장 아름답고 울려 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예랑 워십의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크룩스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 들으실 찬양은 희즈윌의 믿음 없이는 아이비밴드의 일상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장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과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을 통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주나목의 내가 매일 기쁘게, 어누인팅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 함께 하셨고요. 이어 들으실 찬양은 진아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이비 밴드의 순전한 믿음 찬양입니다.

오떡방의 천사들, 나주의 믿음 갖고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의 화원 끝곡은 예라모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 함께 하시면서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가온 한 주에도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화원 박혜영이었습니다. FEBC.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8월의 두 번째 주말이에요.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저는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 정말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를 주십니다. 어제가 8월 7일 가을이 선다는 입추였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절기에는 또 어쩔 수 없는 게 날씨 아닐까요? 우리 며칠만 잘 견디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곧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준비된 곡은 아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물소리가 들리네요.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돈 마시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스페셜
1: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운 것 그리고 더운 것 중에 어느 쪽을 더 잘 견디십니까? 저는 더운 쪽을 좀 싫어해요. 추운 것을 비교적 잘 참는 것 같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또 눅눅하다 보니까요. 문득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살 그곳은 어떤 곳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은 정말 아름답고 눈부신 곳 아니겠어요? 행복한 곳이고요. 천국이 이곳처럼 사계절이 있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할까? 무슨 어린애 같은 생각도 하고 있냐고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계절의 변화도 있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지루하지 않겠죠. 그래서 천국이겠죠. 여러분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궁금할 거 없어요. 우리가 가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천국을 꿈꾸면서 찬양 함께 불러봐요.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죠. 지난주 퀴즈는 에베소서 2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 말씀 에베소서 2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지요. 정답은 10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사연 올려주셨어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립니다. 3768님 파주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덥고 힘드네요. 내일 주일을 위해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또 9720님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귀한 방송에 언제나 감사드려요. 5130님 근무 후에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듣고 있는데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알바를 갑니다. 알바를 4개 하고 있는데 건강 잃지 않고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박유나 대학 입시 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기쁘게 학업할 수 있는 좋은 길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운 날씨 성령 바람으로 건강 잘 챙기세요. 아멘입니다. 5480님 지난주에 했던 한스빵집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으니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2876님 무더운 날씨 극동방송이 있어 잠시 잊으며 말씀과 찬양으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 3569님 배달일 중에 잠시 정차하고 참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시원한 바람이 되어주시는 극동방송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2545님 지난주 한스 얘기 들으며 아주 작은 선행이 받는 사람에게도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오늘부터라도 작은 배려와 선행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해보려 다짐해봅니다. 잘하셨습니다. 0193님 지난주 한스빵집 얘기 감동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꾸죠. 기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4709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만큼 부자가 되는 기분이 든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0688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를 들으며 모범적인 빵집이었고 또 그 일을 우리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6419님 병 간호하면서 방송을 듣고 있는데요. 은혜 넘치는 찬양 말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5216님 매일 작은 관심과 선행 나눔이 사람을 살린다는 이야기에 감동과 마음이 울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언제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9398님 어제는 남편이 칠순이라서 우리 동생들과 함께 밥 먹고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덥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사연 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마침 마태복음 5장에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유익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하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게 됐죠. 그때 청년 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정말로 필요한 인재가 돼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또 다른 청년은 맞습니다. 소금은 음식이 썩는 것을 막아줘요. 성도들은 악한 세상 속에서 항상 선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또 수긍하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요. 그때 한 자매가 조금 독특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소금이 항상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이 마를 때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자매의 질문을 통해서 열띤 토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러한 결론을 내죠. 소금이 내는 갈증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역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력으로, 성품으로, 겸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그 청년들은 내렸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갈망하게 하는 소금과 같은 성도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성도들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로 이어짐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금에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 마가복음 9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일까요?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하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세요. 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

곰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 마가복음 9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제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의 축복의 재발견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공구사이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그 길을 기쁘게 걷기로 다짐해봅니다. 4127님, 이틀 후부터 시작될 청소년부 수련회 준비로 한창입니다. 수련회 2일자 저녁집회 기도를 맡아 기도문을 작성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벌써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악하고 약한 저를 주사랑으로 변화시키사 선한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한여름 냉수 같아요. 감사합니다. 6684님, 극동방송 들으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동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파 선교사로 신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0835님, 지금 교회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고 서울 올라가는 차 안에서 극동방송 들으며 갑니다. 네, 좋습니다. 1961님, 늘 선한 일에 힘써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랜만에 휴가라서 소중한 시간에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점심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극동방송 들으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부모님과 저희 부부 딸들과 함께 보낸 시간입니다. 아직 믿음 없는 자녀들이 대를 이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9378님, 무더운 여름 건강하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들으면 계속 눈물이 난답니다. 주는 사랑 저도 늘 기뻐요. 2011님, 8월 날씨 연일 찜통 더위를 예고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귀뜨람이 오는 가을이 오겠지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우리 모두 이 기간 잘 견디고 참아 합력할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9729님, 찬양과 말씀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찬양 띄우죠.

주님의 승리를 보게 하소서. 시편 35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우리의 구원이신 주 하나님, 저를 해하려는 자가 수치를 당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가 물러가게 하소서. 천사를 보내어 저를 보호해 주소서.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한 사람을 약탈자에게서 지키십니다.

까닭 없이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저를 보고 야유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유 없이 친 그물과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 그들이 자멸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저를 보며 기뻐하지 못하도록 공의의 오른손으로 저를 건지소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기쁘게 노래하며 자녀의 승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고 종일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어느 상황에서도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35편을 묵상했지요. 믿는 우리들을 모든 삶에서 이기게 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그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18편 말씀 우리 본문을 해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혹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18편은 다윗 인생과 그 신앙의 총결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다윗 인생의 전체에 대한 자신의 감사, 자신의 간증, 또 그것을 소재로 한 하나님의 찬양 시가 시편 18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허물이 많았던 그런 인생이지만 다윗의 인생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생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이 말씀드린 대로 다윗 인생과 그 신앙의 총결산, 또 다윗 인생 전체에 대한 간증과 감사와 찬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들은 무엇으로 사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만 하다 여기졌어. 우리 시편 18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 또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아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좀 한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고백의 능력에 대하여서 지난 시간에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성도는 기도로 살아갑니다. 내 혈기나 내 지혜나 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성도는 기도로 살아갑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또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어지면 당연히 성도는 그렇게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지키고 살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윤례를 우리 앞에 두고 늘 가까이 두고 늘 펼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과연 그러한 사람이었나? 여호와의 도를 그가 지켰어?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렇게 범했을까? 그가 모든 규례가 율례를 그가 지켰기 때문에 그가 인생 마지막까지 그렇게 자기 군대를 자기 인구조사를 하면서 아, 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구나. 내 군사력이 이렇게 강하게 되었구나. 신하들이 참모장이 아이고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교만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서 그런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언제나 여호와의 도를 지켰거나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 자신도 시편 51편 3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내 죄가를 알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스스로도
자신이

흉악한 죄인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어떻게 오늘 이 시편에서는 다윗이 나는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나는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내 앞에 모시고 살면서 내가 그것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일평생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편 18편 표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편 18편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 이게 왜 중요하냐? 그는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려고 했고 나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이유 없이 다윗을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수차례 1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는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10여 년 동안 그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도 이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그런 기회를 맞이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고 내가 어떻게 그 왕위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라고 그는 거절하고 도리어 사울왕을 존중하고 사울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26장 9절에서도 또 한 번 그런 기회가 나타납니다. 죽이지 말라. 우리가 손을 들어서 우리의 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웠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다윗은 악을 당했지만 그 흉악한 일을 당했지만은도 그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은도 정말로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자신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은도 그런 악을 사울이 행했지만은도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억울함을 겪지만은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자라고 자신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신은 지금 사울과의 관계에 있었어.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런 악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나는 악으로 갚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만한 교훈이 있다 생각합니다.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그렇게 죽음의 생명의 위협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 아닙니다. 네 그러는데 내 왜 못해? 너 나에게 그러는데 나는 뭐 힘없는 줄 알아? 하고 맞받아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 21절에서 이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모든 사람 속에서는 앞에 말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 앞에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선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것은 뭡니까? 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그 악한 자가 나를 괴롭혔든 나를 힘들게 했든 그 악한 자가 살아가는 방법, 악의 지배를 당하여 살아가는 그 방법,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악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악에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에게 지지 말고 너의 원수가 너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그 악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처럼 너도 악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뛰어나신 하나님, 죄가 없지만은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의 행동에 끌려서 반응하지 맙시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이끌려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내 기분대로 대응하고 그 사람이 악의 포로가 되어서 나에게 하는 그 짓 그대로 나도 악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 짓대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어. 오늘 그렇게 하는 사울에 대하여서 다윗이 나는 여호와의 도를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분명히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같은 자에게 하나님 그 악한 자의 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악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선하신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늘 언제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거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 그렇게 살면 난 어찌 되는데요? 세상은 어떤데요? 세상은 가난 강한 자 앞에 무릎을 꿇지 약한 자는 덧질 밟는데요.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도 도리어 힘이 있는 채서라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내가 밟아버려야죠. 다시는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밟아버려야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내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18편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누가 내 의를 따라서 상을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상을 주셨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며 포기했던 악을 선으로 갚았던 이 다윗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서도 그런 이야기 죄송합니다. 제가 24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갚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보다도 우리에게 상을 줄 수 있는 상의 수여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세상의 위

빈과 큰 세자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상과 더 보상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하여 선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시편 18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네 번째로 전가하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살아온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있는 이 승리가 자신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중에 32절, 34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까? 32절에서 이 하나님이 힘으로,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전쟁에 나간 사람은 띠를 띠야 됩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띠가 내 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허리에서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띠에는 여러분 단창을 걸기도 하고 거기에는 칼을 걸기도 하고 거기에는 각종 전쟁에 필요한 것을 걸기도 하는 것입니다.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전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투력을 누가 안겨다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누가 전쟁을 가르쳤다고요? 누가 전략을 가르쳤다고요? 누가 칼 쓰는 법을 가르쳤다고요? 누가 이 물맷돌을 돌려서 던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누가 이 창을 쓰고 적을 공략하는 이 작전의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누가 나를 전쟁할 수 있는 전사로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군인으로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도다. 내가 굴복시킨 거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시를 쓸 때에 분명히 전날 어린 시절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렀던 그 사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그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너뜨린 거 아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내가 무너뜨린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여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등을 보이고는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로 하여금 도망을 가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야야야야야 다윗이 온다. 빨리 너 도망가라. 빨리 너 도망가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윗이 애고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팔을 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등을 보이며 도망을 가게 했다는 것이. 야야 너가 빨리빨리 도망가라. 빨리빨리 도망가라. 너가 잡히면 죽는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 야 네 정신 차리라. 사울이 다윗이 네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네 끝났다. 빨리 볼일 다 봤으면 빨리 엉덩이 올리고 빨리 토끼라. 빨리 도망가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

0: 살아오면서 우리가 얻은 경험, 우리의 경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성도는 내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즘 이야기대로 하면은 우리에게는 라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라떼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말한다고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를 떼서 이야기하면 히즈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그분의 이야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이야기, 이 땅에 일어난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역사이고 히스토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네 부모인 네 선조가 네 앞선 세대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든지 간에 그런 거 붙들고 그런 거 의지하고 살겠다 할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그분이 때를 따라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한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를 몰아낸 것 가지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어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그런 복되고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3-1090 해오름교회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장차 일어날 어떤 일을 미리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앞날의 일들을 궁금해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그려도 봅니다. 뜻한 대로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실천해보기도 하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그 모든 되어감을 성경 말씀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하든 평안으로 받아들이죠.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깨달아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라이트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을 텐데요. 피아워십 앨범 중에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먼저 듣고요. 이어서 소리엘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연은요, 3797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심준구 목사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고3 아들이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얼굴이 벌써 막 뜨거워지고 빨개지고. 우리 삶을 항상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방송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이 아유, 얼굴이 벌써 막 후끈후끈하고 아유, 날도 더운데.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함께 받을 수 있는 건 그 마음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정말 괴로울 때 주변 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교훈 얻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분까지 봤냐면 웃음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대요. 다른 사람들이 막 행복해하고 웃고 이런 게 너무 보기 싫고 막 그게 막 괴롭기까지 하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단란한 그 모습을 보고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의 안타깝지만 그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많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심정근 목사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고3 아들이랑 얘기하고 있다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열린 마음이고 얼마나 사랑과 은혜의 마음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연을 제가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럽고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떳떳한 양, 막 자랑스러운 양,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거에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의 행복과 내 안의 평안함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의 손이 펼쳐져 있다, 이걸 정말 쿡

쉽게 믿고 굳게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 이런 세상 살면서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이런 눈과 이런 마음이 진정 복된 마음이다. 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항상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해줘요. 아이고, 우리 극동방송은 그러죠. 근데 저는 네, 누가 되지는 않을까 맨날 고민입니다, 사실은. 네, 이런 사랑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큰 위로가 되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찬양 두 곡 띄워드릴게요. 마커스 앨범 중에서 감사함으로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웨이홈의 찬양 띄워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터전이죠. 우주 궁창엔 허다한 별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기에 이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 사는 이곳을 아끼고 사랑해야 할 이유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귀한 땅이 더욱더 살기 좋도록 아름답게 꾸며가야 하겠습니다. 김도현님의 여름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량강도에서 온 조영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더구나 인생의 여정은 탄탄대로가 아닌 굴곡이 있습니다. 제 많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자비와 긍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를 높이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 나가겠습니다. 이 찬양과 같이 하루속히 북한 땅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남북 통일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남북 성도들이 함께 주 안에서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함남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150장 갈보리 산 위에입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살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가 사함되었고 의인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군악군 사랑에 감사하며 높이 높이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내 고향 땅까지 울려 퍼지길 바라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탈북민 찬양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앙인 분들이 직접 부르며 또 고백하는 찬송과 찬양 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 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김상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한 체험이나 큰 감동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경험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가장 든든한 기준은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고 순종하는 하루가 쌓일 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언제나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가는 저와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길 소망하며 오늘은 은혜와 사랑의 찬송가들로 함께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삼한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 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요즘 잘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입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요즘에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쯤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결과에 따라서 뭔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돈이 많아졌는지, 사업이 잘 됐는지, 혹은 건강이 좋아졌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달라요.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재산을 묻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상황을 묻지도 않습니다. 뭐 양이 몇 마리인지, 종이 얼마나 많은지, 우물이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다가 한 가지를 먼저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더욱 놀라운 이유는 이 말을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아브라함은 이 왕이 참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왕이 더커 보였고,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현실이 너무너무나 커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뭐 강해졌습니까? 아니면 뭐 재산이 갑자기 많아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바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런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큰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열리지 않는 길이 열리고 그것이 마침내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찾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먼저 알아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멘.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약간의 상상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 햇살 받아보셨습니까? 이 아침 햇살이 막 장마기로 비치던 게 어느 날이에요. 아브라함은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따그닥따그닥 소리가 들리는 거죠.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 먼지가 자욱한데 이제 그 사이에 낯이 익은 얼굴이 하나가 딱 보입니다. 바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비멜렉이 혼자가 아닙니다. 그 옆에는 군대 장관 비골까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왕과 군대 장관이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방문이 아닙니다. 뭔가 긴장될 만한 어떠한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 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긴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죄준 거 없는데 경찰차 지나가면 괜히 긴장되고, 불낸 적 없는데 구급차 지나가면 긴장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먼지 사이에 아비멜렉이 혼자도 아니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오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뭔가 긴장되고 몸이 경직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일까? 불과 얼마 전에 바로 이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일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두려웠던 거예요. 왕이 크게 보였고 현실이 약속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이 아닌 아비멜렉이 먼저 입을 뗍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참 놀라운 말이에요. 왕은 아브라함 앞에 가서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먹을 문제는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종은 얼마나 있습니까? 우물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비멜렉이 먼저 본 것은 아브라함의 성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왕이 먼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말하고 있잖아요. 본문은 아비멜렉이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 번 이런 장면들을 목격했어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실체가 어땠습니까? 매일 두려워하고요, 실수하고요,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비멜렉은 바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렵다라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병들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몰라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도 종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여러분, 저도 좋은 평가 받는 거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전 반장 아니면 안 했어요. 부반장도 싫었어요. 그 부자 들어가는 거잘안 하려고 했습니다. 부반장, 부회장, 부석이 뭐, 안 했어요. 연극을 해도요. 주인공이 아니면 안 했어요. 욕심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학교에서도 늘 앞에서 뭔가를 지시하고 리더하는 역할을 했고, 학생 때도 교회에서도 늘 앞에서 일하는 일들을 맡아 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이게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고 싶은 모습들도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큰 거죠. 큰 거죠. 특히나 우리 사회는요. 인정 중독의 사회입니다. 아이들도요. 자꾸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면요.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저도 반장이 되고 싶었고, 회장이 되고 싶었고,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되어도 수치를 당해도 상관이 없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는요, 그냥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왕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 왕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말보다 먼저 드러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내 삶을 보며 무엇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왕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 뭔가 좀 일이 풀릴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예상을 한번더 뒤집습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는 축복이 아니라 우물을 둘러싼 이제 다툼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 장면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억울함도 맡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이 왕의 입에서는 분명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라는 이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안도의 숨을 내쉴 틈도 없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힘들게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우물은요, 그냥 단순한 물을 얻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잖아요. 우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요. 가축이 살고 다음 여정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어떤 뭐 재물을 좀 잃었다, 재산을 잃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죠. 자신이 판 우물이에요. 자신의 종들이 땀 흘려서 만든 우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차지해버린 거예요. 더욱이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왕의 종들이에요. 아비멜렉의 종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더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억울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상황보다 감정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왜저 사람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기도할수록 서운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충만한 것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갈등이 없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억울함은 이상해요. 우리가 억울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상대방의 죄는 너무나 크게 보이고 내 마음은 보이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함은 오래 붙들고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억울했어요. 하지만 그는 억울함에 붙잡히고 붙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자신도 이 아비멜렉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자기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브라함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의 죄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내 죄를 먼저 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대방의 죄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대방의 죄를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도 잘못했지만
이 이들 통

제 안에 드러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 안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 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억울함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기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억울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탈북 선교를 하다 감옥에 갈 때 저를 신고했던 사람이 제가 1년 동안 거두어줘서 밥 먹이고 용돈 주고 옷 입히고 씻기고 그렇게 길러주었던 마지막 공동체원이었어요. 동료 선교사가 저를 신고했습니다. 여러분 안 억울하겠습니까? 저 잠도 못 잤습니다. 한 3일은요 정말 잠도 안 오더라고요. 막 문득 막 화가 나는데 막 뭐 선교사고 뭐고 그냥 기도도 안 나와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할 것 같죠?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냥 뭐 엎드려 있고 싶고요. 아무것도 막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나를 신고했던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지금의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환경임이 인정되기 시작하니까 그 억울함이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뺏었습니다. 그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러나 감정에 끌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말하지만 억울함에 지배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두 사람은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물의 주인도 분명해졌고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긴 것이 아니에요.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해결되지 않은 그 우물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아픈 사람, 우리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지금 떠올리기만 해도 억울한 사건이 있습니다. 잊었다라고 생각됐지만 지금도 나를 흔들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문제를 통해 상대를 보여주시기보다 먼저 나를 보여주시려는 것은 아닐까요? 상대의 죄를 바라보기 전에 내 죄를 먼저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억울함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억울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도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우물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문제 속에서 상대의 죄를 먼저 보고 있습니까? 내 죄를 먼저 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맡겨야 할 억울함은 무엇입니까?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원망이 아닙니다. 분노도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배가 삶의 결론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원망이 아니고 분노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상황이 나를 흔들어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마지막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합니다. 조금 의외예요. 우물을 다시 얻었으면 우물을 자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언약을 맺었으면 그 일을 기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행사하면 사진도 먼저 찍어야 되고 증거도 남겨야 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지금까지 나를 이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물 때문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나는 그 우물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라는 왕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구나. 자신의 믿음조차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망가져 있어도 엉망이어도 내가 거짓말을 했어도 무너져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엘올람이라고 외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돌이켜보면 믿음이 좋았던 날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웠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실패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선은 되찾은 우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의 고백은 성공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자주 기도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만 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됨이에요. 사람됨.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행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이 풀리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거룩하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시간, 내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물에서 끝내지 않고 예배에서 끝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죄사함을 이루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물이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해석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럼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내 문제, 내 행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행복만 구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요즘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예배입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을 원망 대신 예배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가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우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억울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며 마침내 우리의 삶을

0: 예비하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으로 빚어가실 것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조롱과 수치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으로 어느 순간 변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복림교회 최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622-9101번, 010-6622-9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그리고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뜨거운 더운 공기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찌는 듯한 이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지요. 지치기 쉬운 이 계절에 주님께서 친히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영과 육을 온전히 보호하시며 붙잡아 주실 줄을 단단히 믿고 오늘 찬양의 심포니 첫 찬양 올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수원시립합창단 그리고 이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피아노 김애자입니다.

지난 주일 강원도 화천에 있는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봉사 공연을 위해 길을 나셨습니다. 아침 9시 제가 섬기는 교회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차에 탔죠. 하지만 설레는 마음도 잠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겹친 도로는 이미 중간중간 막혀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도착 예정 시간은 자꾸만 늘어났고 목적지인 화천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마음은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엄청나게 마음이 심하게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꽉 막힌 차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자니 육체적인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왔고 설상가상으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 탓인지 배까지 이상하게 살살 아파오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자 부끄럽게도 순간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 멀고 힘든 길을 왜 사서 고생하고 있을까? 그냥 이번 주말에 봉사 공연이고 뭐고 집에서 편하게 쉴 걸 하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시간 속에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죠. 다행히 아주 늦지는 않아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한창 전하고 계실 쯤 예배당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겨우 자리를 잡았고 설교가 끝난 후 마침내 준비한 찬양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불평을 늘어놓았던 미안한 마음을 안고 한 곡이 끝나자마자 제 눈에 거짓말 같은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한 성도님이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펑펑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시골 분들 얼굴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은혜와 감동이 가득 묻어나고 있었죠. 그 순수한 눈물과 은혜의 눈빛들을 마주한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시간 전 길 위에 차 안에서 짜증을 내고 후회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겹쳐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해 누군가의 메마른 영혼을 만지시려고 이 멀고 험한 길을 예비해 두셨던 것인데 저는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한 채 눈앞에 막히는 길과 작은 육체의 피로 때문에 원망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공연이 끝난 후 그분들이 받아가신 은혜보다 제 마음속에 찾아온 반성과 회개의 크기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는 내내 불평했던 못난 저를 뒤돌아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힘들고 지친 여정이었지만 결국 저를 깨뜨리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깊이 감사드리는 주일이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소프라노 양지영,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YG 뮤직 챔버 콰이어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가끔은 원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종종 꽤 자주 우리 삶 막힌 길 끝엔 늘 예비된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 지친 길을 걷고 계신다면 그 끝 주님의 따뜻함과 위로를 기대하십시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마지막 찬양은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오보이스트 윤지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창원시립 합창단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심포니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함석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할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한 들판에 잡초만 무성한 버려진 땅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쓸모없는 땅이었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한쪽 귀퉁이를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잡초가 아니라

아니라 언젠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비옥한 농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땅의 주인과 마주친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굉장한 땅이네요. 그러자 주인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당신의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 전해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고민하게 될 때가 참 많은데요. 어떤 길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1: 좁고 협잡하지만은 거기는 천국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택해야 그 고생의 길이죠. 그러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영광의 길이 될 수 있죠.
0: 아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길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또 여러 찬양들 띄워드리고자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모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걱정도 많고 근심도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3: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해결체예요. 그래서 너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라. 또 찬양하라.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2: 예, 벌써 찬양 여러 곡이 추천된 것 같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또 기도에 관련된 찬양, 찬송에 관련된 찬양들 저희가 꾸려서 함께 듣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삼한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실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학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 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향 목사입니다. 누군가 소망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서 그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위로자이시오 반석이시오 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요 위로요 또 도움자이시고 또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삶의 마중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소망교도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소망교도소 이모저모로 말씀해 주실 홍보팀장이신 김영미

우리 회장님, 또 영사 홍보 담당자이시는 박성호 주임님을 모시고 소망교도소에서 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프로그램, 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0: 지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우리 귀한 두 분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0: 그 우리가 지난주에 김영미 우리 그 팀장님께서 시크모 트리 프로젝트를 좀 얘기하다가 좀 다음 주에 좀 한다서 오늘 또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시크모 트리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좀 세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네, 시카모어 트리 프로젝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 공감 책임 프로그램이고요. 수용자가 자신의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직시하고 또 책임의식과 책임행동을 가지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대리 피해자가 참여한다는 점이고요. 이거는 사실 국제적 교화단체인 PFI가 개발한 회복적 정의기반 프로그램입니다.

0: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식 프로그램으로 이제 PFI에서 이제 국내에서 운영한 거는 이제 처음 최초이고요. 그래서 대리 피해자분이 참석하셔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피해자는 아니시고 어쨌든 어떤 다른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던 피해자분이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피해자의 아픔을 전해주시고 또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여해 주셔서 수용자들이 자신이 이제 누군가에게 줬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짜보고 또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사과의 마음도 타일 아트 저희가 이번에는 그 작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미니 타일을 모자이크 타일을 해가지고 시카모어 트리 상징적인 시카모어 트리 모자이크 타일을 완성을 해서 그걸 대리 피해자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럼 여기 참여하는 걸 대리 피해자도 있겠고 여기 참여하는 또 수용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0: 이번에는 8명이 참여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저희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이분들도 잘 모르고 참여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의지를 갖고 참여하기도 했고 이런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참여를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쨌든 본인이 피해를 줬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런 걸 당연히 갖고 또 이 미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보상하고 이것들을 계속 책임을 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그냥 단순하게 처벌을 받는 게 본인들이 이제 다 내 죄값을 치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 네, 좀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피의자들이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잊지 못한 게 참 많거든요. 이제 교도수감 되면은 단지 자신들이 잡힌 거, 수감생은 뭐 재수 없다, 뭐 어쩐 배경이었다, 뭐 그런 거였지만 본인들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거, 어떨 때 한 가정이 또 무너진다는 거에 대한 그 죄책감을 느끼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지만 특히 음주 같은 것도 저는 음주 운전의 그런 되게 좀 무섭게 좀 다뤄야 되는데 제가 어느 교도소 가서 인성교육을 하면서 술 먹고 오신 분들 또 술 먹고 운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우 하겠다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내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차곡차곡 얘기해 주니까. 근데 그 이 시카모 트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말로 사케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0: 네네.
1: 사케 이제 보상 쪽으로 했지만은 그 여기서 이제 피의자 되신 분들 이제 피해자들의 마음을 잊고 이제 앞으로 자신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부분 갱생의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여기에 참여하들 그 분들의 마음 속에 어떤 뭐 소감이나 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는지요?
0: 네, 저희가 이제 끝나고 소감문을 받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그 소감들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장 컸던 거는 교정시설에 들어온 것이 죄값을 치르는 것의 끝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뭐 물질적으로 회복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이것을 회복하는 책임지는 방법이라는 것 자기가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것 또한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 무너진 어떤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이런 것들로 다시 환원해서 사회의 환원을 살아가는 것 또한 그런 피해에 대한 회복과 책임을 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1: 그럼 네네. 이것이 이제 국제교화단체 PFI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발한 회복적 정의에 기반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소망교도소 처음 했다는 얘기죠. 이제 소망교도소에서는 처음 우리나라
0: 네, 정식 프로그램으로는 처음 파일럿으로는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짧게 진행했던 것 같고 정식 프로그램으로 도입해서 진행한 건 처음입니다. 네.
1: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했네요.
0: 네네. 최근 6월

0: 한 달 동안 진행을 그 했었습니다.
1: 8분이?
0: 네네네. 네,
1: 그렇구나. 또 이제 우리가 작년에 25년도에 국제학술대회를 소망교도소 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잠시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0: 저희가 개청 15주년이 작년에 이제 2025년에 개청 15주년이었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11월 4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개최를 했었는데요. 아시아 최초의 순수교정학술대회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 5대양 6대륙에서 한 40여 명 되는 세계적인 교정 권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제는 신앙기반 민영교도소, 회복적 교정, 또 교정 선교를 주제로 활발히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14개국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뭐 미국, 브라질, 뭐 싱가포르, 에티오피아 뭐 이렇게.
1: 얼마 전에 뭐 소망교도소에서 에티오피아 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해 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0: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을 저희가 에티오피아 교도소에 전수를 하고 또 그 실제로 진행을 해보기도 하고 네.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영상 저도 이제 영상으로 접했는데 그 뭐 세족식이나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학교를 교도소에서 진행을 저희가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교도소 아버지 학교는 저희가 아마 특화돼 있지 않나
1: 그럴 거예요.
0: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 학교 또 관계자분과 또 저희 자원봉사자분 이렇게 저희 직원 이렇게 가서 거기서 그런 방식을 또 전수를 하고. 실제로 진행도 해보고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감동들이 있었던 장면을 봤습니다.
1: 그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우리는 전 세계 K-POP, K-POP 아니는데 K-POP 프리즈 같은데.
2: K-교정.
1: K-교정. 예.
0: 실제로 에티오피아에서 작년에 그 학술대회 기간 즈음에 저희 교도소에 방문하셔서 선진 교정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저희 교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배워가셨어요. 네, 세 분 정도 오셔서
1: 옆에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같이 이렇게 가서 제가 색다르게 이렇게 봤는데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제가 그 우리가 그 명성교회인가요? 할 때 휴식 시간에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오신 그 교정 사역자들하고 이제 몇 마디 얘기해 보니까 한국의 교정 프로그램이 놀랍다. 특히 소망의 순수 복음적으로 하면서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을 보안업체에서 어떻게 영리 목적으로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순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교도소는 아마 소망교도소가 처음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봐도 또 그렇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소망교도소에서 열린 교정을 위한 유튜브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박성호 우리 주인님께서 담당자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일단은 저희가 민영교도소다 보니까
1: 네네.
3: 이제 홍보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네네.
3: 이제 우리 예, 그 소망교도소에 대해서 어쨌든 전국이든 전 세계든 다 알려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소간판 소 그 보시면
1: 네네.
3: 간판에 이제 소망교도소 이렇게 써 있고 그 옆에 왼쪽에 이제 거듭남과 회복 공동체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홍보가 영상이든 뭐 다른 매체 기사든 다른 매체들로 거듭남까지는 홍보가 좀 많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듭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용자의 복음을 통한 변화 뭐 이런 네네네. 것들은 많이 홍보가 됐는데 아까 시커머트리 또 이야기 나오고 했었는데 수용자를 제가 이제 어쨌든 교정 교화해야 되는 교도관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가 회복되는 게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1: 그렇죠.
3: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영상 홍보 담당이라서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그 내용에 수용자의 수용 생활을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1: 그렇죠.
3: 그거를 좀 배제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수용 생활보다는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수용자의 변화, 또 더 나아가서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려는 그 태도. 그러니까 사실 수용되면은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좀 억울해하는 마음이 좀 드나 봐요.
1: 그게 좀 많아요.
3: 다른데도 네. 그래서 막 억울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변화되면서 그런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갖는 수용자들이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3: 꽤 많거든요. 그렇죠, 소망교도소에서.
1: 그렇죠.
3: 그래서 사실 나와서

0: 재범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군가 소망 보고 그 속에서 뭐 왜 이렇게 편하게 해주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사회에 나와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생 그렇죠. 거기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언젠가 다시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와 공존을 해야 되는 건데 재범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때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제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1: 절반의 그 유튜브 중에 다시 만나지 말자라는 그 유튜브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 속으로도 꽤 나왔던 걸 알고 있는데 그 내가 보면서 그 신입교육이죠. 그게 신입교육을 네, 하면서 이제 뭐 아버지 학교 그 장면에 보니까 뭐 세족식인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소망교도소를 잘 알리는 그런 홍보였지 않았는가. 제가 유튜브 보면서 짝짝짝 박수도 쳤는데 근데 그 아까 우리 박성호 우리 주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건 소망교도소 안에서 이 분들이 변화받아서 제 사회에 가지고 사회에 좀 유익함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또 그리고 이제 소망교도소는 이제 기독교 교도소잖아요. 민영교도소. 지금 아가페 제대하자면 일몰에 기독교 교도소 복음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좀 우리 소망교도소에 대한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관심도 갖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자원봉사자들도 좀 소망교도 알고 오고 또 소망교도소 수용대회에 있는 수용자 가족들도 또 소망교도소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고 오늘 처음에 이렇게 소망교도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있다고 한다면 저는 수용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소망교도소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소망교도 잘 어필해줘서 홍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되는데 유튜브나 또 아니면 또 소망교도소 알고 있는 뭐 카카오톡 같은 것도 뭐 있고 그럽니까?
2: 네. 저희가 뉴스레터를 격달로 발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 소망교도소 소식을 또 글이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네, 그런 컨텐츠도 있습니다.
1: 저부터 네. 해야 되겠네. 저는 그 전에 몰랐네요. 그렇게 다녔으면서 카카오톡 채널이 있는지. 저 같아도 제가 자원봉사로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들어가고 문항서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그런데도 저한테도까지 이게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지.
2: 열심히 카카오 하겠습니다.
1: 카카오 채널이. 네. 우리 지금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신 전국의 우리 극동방송 사랑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사랑하신 여러분. 소망교도소에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채널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 찾기에서 하면은 격달로 나오는 겁니까?
2: 네. 뉴스레터는 격달로 뉴스레터. 나오고요. 또 저희가 유튜브에 새로운 영상 컨텐츠가 올라가면 또 그 채널로 저희가 알려드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1: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이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게 유일한 교정 전문 프로그램이거든요.
0: 네.
1: 우리가 이제 범죄자들에게 돌을 던지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 향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 아직도 우리 마음속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 뭘 정죄할 권한도 없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특히 범죄의 늪 속에 살아가서 또 이 범죄인지 모르고 행하다가 교도소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에게 우리 교도소에서 이제 실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까 그 신입 교육 지금 국내 국영 교도소 유일하게 하는 아버지 학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소망교도소에서 국내 유일하게 아버지 학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뭐라고 봅니까?
2: 사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소망교도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재범을 하지 않고 다시는 죄의 그 굴레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건 물론 중요하고 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 학교 이외에도 정말 많은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랑 캠프도 1년에 거의 4번 네 번 정도를 진행하고 있고 가족끼리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할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그렇죠. 이분들이 사회로 돌아갔을 때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그 울타리 안에서 또 힘을 얻어서 새 삶을 살아갈 수

0: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봤고 또 그것이 경험적으로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거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누구나 소망교도소에 온다면 하는 프로그램을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고 저희가 남성 수용자만 있기 때문에 그 남성으로서의 가정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저희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문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용자 형제들 이 아버지 학교를 거쳐가면서 내가 가정에서 정말 올바른 어떤 그런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남편으로 또 아들로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저희 모두가 생각하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 학교를 저희는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아닐까 뭐 생각합니다.
1: 재범을 막는데도 중요하고 가족 회복에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 그리고 출소하신 분들과 인연도 계속 이어진다고요? 뭐 특별한 모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0: 네, 저희는 출소를 하고 나면 보통 이제 교도소는 쳐다도 보기 싫다고 많이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나갈 때 하는 약속들이 있어요. 뭐 이제 3월 전에 나가시면 뭐 이제 3월 1일에 만나요. 뭐 8월 15일 전에 나가시면 8월 15일에 만나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걸 좀 이렇게 약속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3월 1일과 8월 15일에 두 번의 출소자와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벌써 코로나 한 2년 정도 못한 걸 빼고는 이번이 8회째거든요. 그래서 8월 15일도 이제 만나는 게 예정 되어 있는데 그런 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서로 같이 하기도 하는데 그런 시간들 가운데 또 어디서도 나눌 수 없는 그 출소 이후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이분들이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울기도 하고 정말 그 어려움들 뭐 나갔는데 뭐 취업은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조금 소속되지 못하는 어려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함께 나누고 또 그 가운데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리웠던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또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시간 가운데 좀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또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 제목도 다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꾸준히 출소자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그 출소하신 분들의 그 이야기 또 프로그램 만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또 방송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굽는 뉴스 워시 팀이 부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시편 145편 8절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며 오늘 이 시간도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찬양 또한 걸음의 김현경 집사였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0: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기념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쁘신 뜻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정성 다해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첫 찬양 이 기쁜 날 이화 춘복허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했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강찬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 예수 넓은 품에 조지 비브리쉬의 찬양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베이스 김요한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무 아래서 홍순관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윤형주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소프라노 신영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준비한 찬양은 물 위를 걷는 자, 시와 그림의 찬양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는 기적을 누리게 되고요. 그 기적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는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고 또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의심치 않고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노래합니다. 물 위를 걷는 자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구원받아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신 은혜들을 정확히 바라보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마음에 간직하며 입술로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우리들, 그 복을 세상으로 나누는 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0: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나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어떤 천사장이나 천사 못지않게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장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초대장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자유롭게 나아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와 함께 만일 식사 초대를 받았다 하십시다. 그런데 그냥 만날 순 없고요. 어떤 신원 조회를 받고 복장은 어떻게 하고 악수는 어떻게 하고 철저히 미리 배우고 교육받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질문을 할지 그 질문조차 미리 밝혀야 하고요.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리면 됩니다. 바로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어 들으셨습니다. 정경주님의 음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어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야고보서 5장에는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도해야 할까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려운 시험, 시련, 고통을 뜻하지요.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제시한 해법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건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고난 없이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것이겠지요. 그러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언제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죠.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니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병든 사람은 교회에 기도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지요. 장로님들은 성도들 간에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름을 바르고 있는 행위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당시에 약이 없었던 당시로는 바로 의료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치료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 왕이 죽을 병에 걸리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임금의 환부에 무화과 나무 반죽을 붙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지자도 기...

기도하면서 또한 의료 행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했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다. 중보 기도를 요청합시다. 또한 적절한 의료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더라도 믿고 기도하고 치료하십시다. 양준모 유미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의 기도 그리고 지선님의 기도 연이어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에 누가 기도하는가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당한 자가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이 기도를 중보 요청하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죄 범한 사람들입니다. 5장 15절 끝을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물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죄를 통한 질병이라면 회개하면 낫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서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서로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해 보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심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빌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내 죄를 고백하며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풍경의 음성입니다. 용서하기 원해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가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합니다. 병든 자가 기도를 요청하며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죄범한 사람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사람에게 신뢰한 것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철저히 믿으면서 철저한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간절한 기도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반 동안 가뭄이 그치고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고 또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사람이었죠.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를 닮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결과는 병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수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집니다. 문제가 풀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아뢰기 바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두려워 벌벌 떱니다. 천사를 바쁘게 하는 사람들, 또한 마귀를 두렵게 하는 그런 기도의 실천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이어진 찬송은 옹기장이의 주기도문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의 기도 생활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라.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희주일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믿음이 없이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좌우명을 갖고 계세요? 어느 책에서 영국의 극작가 존 플레처의 9개의 좌우명을 봤는데요. 내용이 참 좋아서 우리 나기나소 가족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영혼에 눈이 끼어 있는가? 둘째, 나는 기도를 할 때마다 더 한층 하나님께 가까워지는가? 셋째, 나의 신앙은 방심 때문에 약해졌는가? 넷째, 나는 일체의 불친절한 말과 사상을 이겨냈는가? 다섯째,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가? 여섯째,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절약하는가? 일곱째, 나는 말이 많으면 죄가 없을 수 없음을 기억했는가? 여덟째, 나는 몇 번이나 나를 이겼는가? 마지막 아홉째는 나의 생활과 말은 복음이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저는 아홉 번째를 마음에 담아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생활은 말과 복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 일상이 항상 복음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영광을 향하고 있다면 성도의 삶으로 가장 복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이어가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줄임말인 낙이 나소 적으시고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아름다운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송가나 찬양 있으시면 우물정 1069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가진 잘못된 습관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자신을 위로하는 용도로만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실상을 직면하지 않고 그저 위로만 받으려는 태도는 자신을 마비시키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로 인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상황이 안 좋아도 우울과 침체에 쉽게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 중 하나입니다. 사실 시편 31편의 배경은 절망적이고 우울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각자의 삶으로 가져와 앞으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핵심은 시편 54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마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시간을 달리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내적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앞서 살핀 시편 54편과 시편 31편을 연결해 봄으로써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고 실천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쇼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강원도의 한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인분들이 너무 가난해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드릴 형편이 되지 않았고 목회자 가족 역시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하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다고 해요. 하루는 어린 자녀가 배고프다고 울 때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차라리 교회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라고 한탄을 쏟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은 사모님을 다독이시면서 함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영혼 살리는 일을 먼저 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전혀 알지 못하던 도시의 한 성도님께서 우연히 이 교회를 방문했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목회자 가정에 1년치 쌀과 생필품을 단숨에 후원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계산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첫 자리에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지선의 주의 은혜라, 마커스의 주 은혜임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는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무엇을 먹고 입을지 걱정만 하는 이것은 기복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자신의 행복만을 구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신뢰할 때 먹고 마시는 모든 부분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더하심,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평생 자신의 월급이나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에만 집중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당신의 사업을 위해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학교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뮬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아이들을 주의 마음으로 돌보는 일을 먼저 구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놀라운 방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평생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람에게 구걸하거나 염려한 적이 없었다고 하죠. 먹고 사는 문제를 뒤로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전도단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돈도단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이자 탐험가인 리빙스턴은 오직 아프리카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지 탐험 중에 극심한 풍토병과 굶주림, 그리고 원주민들의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었는데요. 동료들이 염려하면서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리빙스턴은 성경책을 펼치며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임을 나는 믿는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주님의 약속과 그의 나라를 우선할 때 더 해주신다는 약속 나는 믿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다. 리빙스턴은 끝까지 이 믿음대로 사명을 완수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사역을 풍성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생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책임지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한마음 워십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 김도연의 오직 주님만이.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마음 원십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 김도연의 오직 주만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청년 시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 생활비를 아주 적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한 사람들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보냈다고 하죠.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다

다 나눠주면 나중에 노년에 굶어 죽기 딱 좋아요. 뭐 그렇게 살아요. 하면서 걱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웨슬리가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재산은요. 코트 한 벌과 동전 몇 입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 소식뿐이었다고 하죠. 존 웨슬리는 평생 단 한 번도 굶거나 물질 때문에 사역에 지장을 받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웨슬리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의 문을 크게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웨슬리님처럼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공급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원웨이 싱어즈의 축복의 사람, 예라모십의 예수 피를 힘입어.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원웨이 싱어즈의 축복의 사람, 예란 모십의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알래스카에서 사역하시던 피터 패트레프 선교사님은 겨울을 앞두고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선교사님은 식량을 찾아 헤매는 대신에 매일 원주민 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전념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할 그렇게 하며 살 때 어디선가 식량을 실은 썰매가 눈보라를 뚫고 찾아오거나 이웃 마을에서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짐을 나누어주는 기적, 이런 많은 일들이 매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 곡 김형미의 내 영혼이 그 기 깊은 데서 뛰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쇼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과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들로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 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멘트나 코너를 많이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메들리,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들으셨습니다. 나콘재 2집에서 수록된 찬양이었습니다. 강주일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와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은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곡들로 또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찬양 팀들의 어떤 곡들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또 하루는 CCM으로 하루는 예배 찬양으로 그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예배곡들을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늦은 밤 계시는 그 자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청춘 찬양단의 나의 갈길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갈길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가 있지 않나요? 물론 이제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요.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예배. 주님께 이것을 제일 드리고 싶다.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보다도 내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을 드린다면 뭘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예배잖아요. 그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이시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또 그냥 받고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또 부어주시잖아요. 어떤 걸 드리고 싶으세요? 한 가지를 딱 드려야 된다. 가장 베스트를 드려야 된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를 드린다면 뭐가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탤런트로 주셔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찬양하게 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로서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제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서 제일 잘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제일 제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 주신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다고요.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을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리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죽음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을 무렵 그의 마음은 밝은 천국에 자기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는 영원한 끝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는 이들은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임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팀 루거십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디아코니아의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 단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으로 갑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는 한 번씩은 우리에게 도전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물론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두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하시고 또 생명이 끝나면, 그러니까 몸이 잠들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그것을 정말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소망함으로 담대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 담대하다기보다는 깊은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질문에 마주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생각과 실제를 드리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의 이야기가 사실 어제도 그랬는데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어서요. 그렇지만 꼭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현실은, 믿음의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면 주님이 또 외면치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잔치 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듣고 오셨습니다.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또 꾸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샵 1069으로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고요. 저희가 잘 모아서 토요일 날 사연과 신청곡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좀 광고를 하자면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보내시면 당장 제가 바로 방송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잘 모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일괄적으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잘 전달해 드리고 신청곡도 틀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이야기들 또 신청곡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웬만하면 빼놓지 않고 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이제 짧은 사연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내용들이 되게 좀 따뜻해요. 그냥 신청곡 이곡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뭐 너무 좋습니다. 상관없는데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평안하세요, 뭐 이런 저를 향한 인사들과 글들이 저는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따뜻한, 푸근한, 평안한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피아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강중현의 달빛가스펠 이제 마지막 찬양 들려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아이고 참 시간 빨리 가요. 저는 토요일 오는 토요일날 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고요. 그 찬양은 제이어스의 일어나 그빛 비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한여름에 타오르는 더위 속에서도 우리 영혼을 시원한 그늘 아래 머물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시작하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지독한 폭염이 이어지다 보면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지치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성경 속의 엘리야 선지자도 거센 바람과 지진, 불길 같은 삶의 파도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거친 폭풍 속이 아니라 작고 고요한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세상을 향했던 귀를 잠시 닫고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세상의 소란함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주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사 당신의 세밀한 숨소리를 듣게 하소서. 큰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던 주님이 가장 고요하고 낮은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속삭이시니 내 갈급한 영혼은 비로소 참된 평안의 샘물을 마십니다. 네, 세밀한 음성이었는데요. 우리 주님은 결코 요란한 소리로 찾아오지 않으시죠. 오늘 이 새벽 세상의 소음은 다 뒤로하고 내 심령 깊은 곳에 울리는 주님의 그 다정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를 꼭 품으시고 지내시는 오늘, 네, 오늘뿐 아니라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덕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출애굽기 제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광야에서 나를 기려 경축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바로는 여호와께서 뉘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그들은 히브리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셨으니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서 그분이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아니하게 하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애굽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왜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부역이나 하라 하고는 보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거늘 너희는 그들로 그들 몫의 부역을 그치게 하려는 도다 하고 말하였다. 바로 그날에 바로는 백성의 노예 감독과 그 아전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이 백성에게 벽돌 만드는 데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짚을 모으게 하라. 그러나 이전과 같이 그들이 만들던 벽돌이 정해진 수를 채우게 하고 거기서 줄이지는 말라. 참으로 그들이 게을러서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우리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게 하시오 하는도다. 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지어 그들로 일에나 힘쓰게 하고 거짓된 이야기에 한눈 팔지 않게 하라. 이에 백성의 노예 감독과 아전들이 나가서 그 백성에게 말을 하였다. 실로 바로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어디든지 짚을 얻을 만한 곳에 가서 스스로 그것을 가져오라. 그러나 너희 일한 몫은 조금도 줄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그 백성이 짚으러 쓸 그루터기를 모으기 위해 애굽 온 땅에 두루 흩어졌다. 너의 감독들이 그들을 타고치며 너희는 짚이 있었던 때와 같이 하루 일할 몫을 그날에 끝내라 하고 말하였다. 바로 이 노예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워놓은 아전들이 두드려 맞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어제와 오늘 하루에 빚어 놓아야 하는 벽돌이 수량을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문책당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아전들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은 종들을 이렇게 다루십니까? 이 종들에게 짚을 전혀 주지 않고서 벽돌을 빚으라고 다고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이 두드려 맞으나 잘못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이르기를 너희가 게으르고 게으르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로 떠나가서 여호와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시오라고 말하는도다. 차라리 너희는 가서 일하라. 너희에게 짚은 주어지지 아니할 것이나 너희는 정해진 수의 벽돌을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아전들은 너희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 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공경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바로의 면전에서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만나려고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서 그 두 사람에게

그대들이 바로 앞과 그 신하들 앞에 우리의 고약한 냄새를 퍼뜨려 그들 손에 우리를 죽일 칼을 주어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살펴 심판하시기 바라노라 하고 말하였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오 주님, 어찌하여 당신은 이 백성에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왜 당신은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당신이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였으나 그 이후로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고 당신은 당신이 백성을 도무지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5장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픈 마디마디마다 우리 여호와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터치해 주셔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훈련을 같이 받았던 우리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10명이 라오스에서 붙잡혀서 북한의 이제 신의주로 북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약 1년간을 저는 이제 북한에 북송돼가지고 그래서 온갖 고문도 당해보고 뭐 보위부 감옥에서 안전부 감옥으로 거기서 고향의 감옥까지 가서 재판까지 받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북한에 북송됐을 때 저희 상황은 뭐냐면 남한으로 가다가 라오스에서 붙잡혀 북송된 그리고 기독교 훈련을 5년간 받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제일 안 좋다는 안 좋은 것들은 이제 다 제명을 뒤집어 쓰고 북송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북송된 친구들 대부분은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 포함해서 다른 친구 한 명하고 두 명밖에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사실 붓기도 너무 많이 붓고 제가 이렇게 바닥을 내려다보면 너무 부어서 제 발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중국에 계실 때 저를 7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북송당해서 저는 오히려 헤어졌던 가족들도 다 만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보내셔가지고 왜 이렇게 저를 보내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감옥에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국 감옥을 거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북한에 이제 도착하면 제가 말씀을 선포하다 죽겠습니다. 막 그런 마음이었어요. 북한에 가면 말씀을 막 선포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막 외치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네. 신의주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끌려가서 맞는 걸 보니까 입 밖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믿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살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짐승 이상으로 더한 대우를 하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내가 저 맞을 때보다 더 공포스럽고 더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북한은 북한 주민들을 다스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한 거예요. 그 수단이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고 얼마나 지능화되어 있는지 저는 조사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잘 아는지 몰라요. 북한 신의주 보위부에 있는 분들은 진짜 대한민국에 와서 살다 온 사람처럼 알아요. 신의주로 잡혀오면 무조건 얘네들은 한국 갔다가 잡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강하게 합니다. 근데 털면 나와요. 막 얼마나 지능적인지 몰라요. 막 이걸 물어봤는 줄 알고 대답했는데 알고 보면 막 깨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불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많은 소스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 북송됐던 형제들 자매들도 그곳에서 이제 거의 뭐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됐었고 신의주에서 바로 돌아가신 형제들도 있었고 또 각자 지역으로 흩어져서 생존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 희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보게 하신 건 뭐냐면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였습니다. 어떤 변화였냐면 제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제일 먼저 경험했던 건 제가 너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영양실조도 너무 많이 심각하게 이제 걸린 상태였고 남방 지역에서 이제 북송을 됐는데 북한 가니까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바지에 샌다 신고 막 반팔인데 북한은 너무 춥잖아요. 그런 상태로

구성되다 보니까 뭐 동상도 걸리고 영양실조도 살기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시체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 감옥에 있는 부소장이 저를 불러서 갔더니 성경책을 꺼내놓고 저한테 질문을 막 던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제 목숨을 걸고 살고 싶어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얘는 교회 다니다가 왔다는 거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그분이 봤더니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당시에 북한에 북송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막 평양 대북운동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몰래 대대로 계승돼가지고 한게 아니고 김일정일 정권 들어오면서 가장 강력하게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성군 정치와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오히려 의도한 정반대 상황이 된 거죠. 대량 탈북이 생기는 거잖아요. 대량 탈북으로 인해서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강제 북송, 누구는 제 발로 복음 들고 뛰쳐나가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 갑자기 복음이 막 전파가 되게 해가지고 이거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전염병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래갖고 막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잡으면. 근데 공개 처형했더니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다고 잡힌 사람들은 공개 처형을 하는데 엄청 화나더라. 막 얼굴이 막확 피어 있더라. 엄청 편안해 보이더라. 그런 거죠. 그 편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진짜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이런 고위층 중심으로 그런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통해서 압수한 성경책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통제를 어떻게 하면 세뇌를 잘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성경 공부를 그분에게 틈만 나면 부르면 제가 가서 성경책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을 정말 저 한국의 유명한 교수님들도 오시고 목사님들도 오시고 캐나다, 미국 참 다양한 곳에서도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언제 써먹나 했더니 그때 북송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감옥의 부소장한테 열심히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국동방송 통해서 북한에도 간다는데 이걸 그분이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모든 계획과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김정은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이 더 고도화시키고 더 강력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이 완전히 닫혀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북한의 선교 전략을 어느 때보다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무리 많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소수의 기독교인이 온전히 살아 있으면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위로하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인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 와서는 초등학교를 졸업도 못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아예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8살에 대한민국 도착해가지고 초등학교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예세대학교도 가고, 대학교 갔다가 대학원도 가고, 박사과정까지 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잘 먹고 잘살 일만 남았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 같은 사람들을 자꾸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였어요. 봤더니 대한민국 왔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어렵게 왔는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냐면 위로였던 겁니다. 어떤 위로냐면 진짜 북한에서 와가지고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나는 너의 힘들었던 걸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냥 내가 너 옆에 친구처럼 있고 싶어. 라고 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위로라고 하는 건 함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뭘 느낄 수 있냐면 저 사람이 맨날 얘기하는 예수님, 맨날 교회 다닌다더니 아, 그 예수님이 저런 존재구나. 교회라고 하는 건 저런 일을 하는 데구나.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로에 대한 것은 결국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대로를 평탄하게 하신다.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이 한반도가 느껴지잖아요.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로를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정말 하나 되기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남북한 떠나서 힘듭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통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입각해서, 그게 뭐냐면 십자가 정신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섬기는, 희생하는 그 십자가 정신이 이 한반도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함께 갈때 저는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냐면,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반도를 통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핍박하는데, 그 북한의 지금 지하교회가 가장 뜨겁게, 전 세계의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신앙을 막을 수가 없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북한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이 한반도를 통해서, 정말 둘이 하나 될것 같지 않지만 한반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엮어갈 때,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이 한반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기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 하나라도 열심히 하는,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북한 땅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과 우리가 위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시원한 피난처는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겠죠. 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가실 때 내 힘으로 풀어내지 못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모두 다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다 맡아주세요. 이런 겸손한 고백 위에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평강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질 또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여는 그런 마중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시원하고 기쁜 주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지들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의 천재 아인슈타인 박사는 자서전을 쓰면서 10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과거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날마다 감사한 점을 100가지씩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께서는 매일같이 10가지 제목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중에 7가지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사소하고 작은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오늘 주신 일상에 감사하라.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라. 문제가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라. 잠들기 전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어제 우리는 어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적는다면 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놀라운 감사의 은혜를 매일과 같이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오늘의 이 시간 출발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조금 전 함께 올려드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부터 4절까지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며 새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요. 그렇게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랑 가운데 해와 같이 빛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한 번 더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친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 주 안에 기쁨 있네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참 하나님께서 자기가 벌은 돈 중에서 일부를 강도당한 사람에게 썼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가 아니고 가장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 아이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봤죠. 에서리는 식당에서 웨이트러스로 하고 요셉은 보험회사 외판 사원으로 해봤고 요한이는 아파트 청소를 시켜봤죠. 미국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노동의 신성함을 알고 돈은 버는데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0: 알게 됐죠. 장래 약속, 돌아올 때 갚으리다. 끝까지 도와주는 정성. 하나님께서 참 끝까지 돌봐주는 성의. 참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나한테 닥쳐왔을 때, 아, 나 바쁘니까. 야, 그건 다른 사람한테 시켜. 그래서 그런 걸 늘 생각하면서 로마서 14장 18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미국 알렌탁시리 알아요? 알렌탁시리라고 하는 데가 제2의 라스베가스예요. 여름이 되면 청년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거긴 해변가라. 사람들이 수영하고 수영복 입고 맨발로 식당에 들어오면 뭐 많은 식당이 뭐라고 써붙였는지 알아요? 맨발로 출입 금지, 슬리퍼를 신지 않거나 상의를 탈의한 분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겠습니다. 써붙였어. 그런데 어느 식당 하나가 맨발 환영, 수영복 환영, 모래와 물기는 우리가 청소하겠습니다. 그 식당은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야, 뭐 조금만 싫으면 될 텐데, 아니, 수영복 입고 오는 사람 밥 안 준다고 그러니까, 야, 그거 거기 하지 말자. 여기는 환영, 환영, 환영. 그 식당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손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봉사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 내 이웃이냐, 아마 여러분들 저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 내 이웃이에요. 하와이가 되든 워싱턴이 되든 부산이 되든 용인이 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 내 이웃이에요. 열심히 돌보시고 봉사하시고 물질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나 형제를 늘 위해 국립합창단이었고요. 형제의 모습 속에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그 고백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올려지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옹기장의 찬송,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정신여고 합창단의 목소리로 두 곡의 찬송 함께하고요.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의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북녘당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0: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에스겔 43장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없애고 그 임금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치우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며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들마저 천문학적인 재정을 들여서 벗어나고 있는 북한이 그 죄악의 길에서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절, 광명절과 같은 개인 숭배를 위한 기념일과 역사를 왜곡하는 바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전대에 잘못을 되풀이지 않고 주체 연호를 완전히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하나님을 경외하는 북녘당이 되기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양하는 그 북녘당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북한이 고향인 최정화 자매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테너 이다위 씨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양이었고요. 이어진 찬송은 인천시립합창단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선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간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복받은 사람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분명합니다. 오늘 눈앞의 형편보다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영원 무궁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의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편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북에서 온 김영순 자매의 편지, 북에 있는 모든 고향분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함께합니다.
1: 불뿌리와 나무 껍질로 끼니를 내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오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저에게는 강명의 빛이 안겨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정든 고향을 버리고 타국으로 방랑하던 길, 정말 수치스러운 나의 인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인내와 중심으로 보살펴 주시

0: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풍성과 희망을 가지고 생활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마는 세상에서 방랑하던 저의 인생을 다시 찾아주시고 광명의 빛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저는 가슴 뜨겁게 간직하고 영생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임하는 자식이 되기를 돌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고향 북녘 땅을 떠나 이국 땅에서 만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고향인 북녘에 다시 한번 흘려보내는 우리 자매님의 편지 함께 하셨는데요. 자매님의 기도에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으로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진 곳에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남과 북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김영순 자매의 편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0: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결혼식을 다 해보셨거나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을 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것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들과 결혼식을 할 장소, 그리고 또

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오시는 귀한 손님들을 대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간혹 들어보면 이 결혼식 때가 되면은 온 동네의 잔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혼을 넘어서 온 동네, 결혼식에 온 모든 손님들, 가족들, 그리고 당사자에게까지 이 결혼식의 소식을 들은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즐거운 날이고 행복하고 축복된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곳은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결혼식이 있었고, 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다잘 알고 있겠죠? 결혼식에서 필요한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물이 좋지 않는 지역에는 물을 그대로 먹지 않습니다.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아주 깨끗해서 산에서 흐르는 약수물들 혹은 물들을 그냥 먹어도 탈이 나지 않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그 물을 바로 마시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물을 뜨겁게 끓여서 먹거나 포도주나 혹은 보리 술, 그러니까 맥주와 같은 것을 만들어 먹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주 음료를 포도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를 연이 주관하는 이 결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것입니다. 앞으로 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포도주가 없으니 손님을 맞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아니, 포도주가 없다고 잔치를 못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유대사회에서 음식을 먹을 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 가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잔치를 돕고 계셨습니다. 자,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겠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판단이 끝났습니다. 포도주를 지금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처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잔치의 담당자도 아니었고, 결혼식의 주인도 아니었고, 그저 잔치에 참여한, 초대받아 참여한 하객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황해하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몇 명의 하인을 붙여주고 홀연히 떠나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심하십니다. 어떻게요? 포도주를 만드시기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술을 만드는 과정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입니다. 자,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 또한 있습니다. 포도를 심어야 하고, 또한 포도의 열매가 맺히면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확한 포도를 선별해서 포도를 알맹이로 분리해서 세척을 합니다. 깨끗하게 세척을 한후 포도를 으깨줍니다. 그리고 설탕을, 포도 10개면 설탕을 하나 이렇게 뿌려줍니다. 포도주를 담글 병이나 자루, 통, 항아리를 세척하고 또 발효 식품과 함께 으깬 포도주를 넣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입구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합니다. 햇볕이 들어가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어서 최소 3개월을 숙성합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함께 일할 제자들과 하인들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최소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심하십니다. 포도주를 다른 방법으로 만들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순종의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이 방법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제자들이었거나 하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었을까요? 한명한 명에게 포도주를 따라줄 때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주전자에서 나와야 할 물이 나오지 않고 포도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준비한 최고급 포도주의 맛보다 월등히 좋은 품질의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최선으로 노력해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작은 순종이 만들어낸 기적, 그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 내 최선의 밑바닥과 한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무엇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말입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우리의 연약함이 또 부족함이 온전하지 못함이 변화되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축제와 같은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어떤 물질이 다른 어떤 물질로 변화되었다는 사건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대표적인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완벽한 순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대로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공생애를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세례를 받으셨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으며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제자들을 만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늘 가나의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의도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빌립과 안드레와 5,000명을 두고서 보이셨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그 예정된 때에는 예수님의 그첫 번째 때가 지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이셔야 할 표적의 그 때가 지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 이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원하고 있는 마리아의 어쩌면 무리하고 어쩌면 무례한 요구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포도주를 공급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정확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때에 이루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0: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 동일하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정확한 때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요구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떠나갑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때 예수님은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무엇을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기로 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또 잔치를 주관하는 자의 마음, 지금 결혼 당사자 신랑과 신부의 마음, 또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보다 이 예수님의 결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때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와 계획을 지금 포기하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예정하셨던 그 때를 바로 오늘 옮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웠고 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리하고 무례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또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오늘로 끌어오기를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 정결하게 된 항아리에 담기를 원합니다.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오늘로 끌어오기를 지체하지 않으시고 또 고민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듯이 우리의 기도를 모든 문제들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우리 앞에 놓여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들을 물을 항아리에 담듯이 이 항아리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담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무례하고 또한 무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응답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 안에 담습니다. 주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듯이 하나님 이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놀라운 방법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응답에 미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 이 시간에는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8월 9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전적이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흐린 하늘 속 함경남도는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주일 아침 오가시는 길 빗길 안전에 유의하시고 작은 우산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목포와 여수, 부산이 26도,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포항이 25도로 보이고요. 신의주 23도, 강릉이 22도, 평양과 강계, 개성과 함흥, 춘천이 21도, 해산이 18도, 청진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신대전과 광주가 34도, 서울이 33도, 대구와 여수, 목포가 32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 부산, 제주가 31도로 보이고요. 평양 30도, 강계와 포항이 29도, 해산 27도, 함흥 25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최대 2.5m, 서해 북부가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와 챔버 콰이어였고요.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복된 주일 보내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나무는 가지 끝부터 물이 오른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봄이 되어 나무에 물이 오를 때가 되면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끌어올린 물을 밑둥부터가 아닌 가지 끝부터 채워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가지 끝으로 갈수록 가늘기에 제일 굵직한 밑둥부터 물을 채우는 것이 경제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요. 하지만 나무는 구석구석 가지 끝부터 물을 채우고 뿌리와 가장 가까운 곳은 가장 마지막으로 물을 채우는 방식으로 온몸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물을 채워 가지 끝에 연두빛 잎을 피워 봄을 일찍 알릴 수 있었던 거죠. 불영과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구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흐르던 물이 웅덩이를 만나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웅덩이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웅덩이를 모두 채운 뒤에야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마음이 급하다고 웅덩이를 비운 채 건너뛰는 법이 없기에 웅덩이를 채우는 동안 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지 끝부터 물을 채우는 나무처럼 웅덩이를 다 채운 뒤에야 다시 흐르는 물처럼 이 땅 구석구석 우리의 사랑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부르던 말입니다. 또 히브리어로 시온은 사막이란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리도 삼어있던 수도 예루살렘에 왜 하필 사막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해답은 사막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35장에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간 구원의 역사를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것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죽음의 사막에 물이 솟아나 생명의 샘이 되듯 시온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던 겁니다. 사막과 같이 황량한 이 세상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우리들을 생명의 활력이 넘치는 존재들로 바꾸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부패하고 어두워지는 사회를 밝게 바꾸는 비결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네 삶은 생명으로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혼란과 슬픔에 찬 제자 둘이 엠마오로 가면서 그간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이 같이 계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후에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왜 마음이 뜨거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슬픔에 찼던 제자들처럼 혼란스럽고 혼자인 것 같고 벌어진 일과 일어날 일들로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소망이 되시는 주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주님, 때때로 고독합니다. 저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알아채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구하는 제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18번이나 올스타에 뽑힌 강타자 로드니 카르. 그가 타임지와 인터뷰를 할 때였습니다. 기자가 선수 생활을 하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 언제였냐 물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는 매 순간입니다. 그러자 기자는 경기장이 아닌 가정이라는 의외의 대답을 듣고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제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제가 안타를 하나도 못 쳤든 수비에서 최악의 실수를 했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저란 존재를 그대로 바라고 기다려줍니다. 마치 저와 노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다르죠. 제 성적에 따라 평가도 달라지고 인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곤 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른들도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라고 말이죠. 로드니의 이 인터뷰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과도 닿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못난 아들인 탕자를 기다린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인데요. 내 모습이 어떻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해 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 중에 마을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숲속에 교회를 세웠지요. 주일에만 부족민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음 주에는 그 길이 다시 잡초가 무성하고 오솔길이 없어집니다. 부족민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기도하면 교회 오솔길이 예쁘게 생기다가 하루라도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교회 가는 오솔길이 수풀로 뒤덮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부족민들은 매일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면 마을에 좋은 일이 계속되지만 소홀히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자주 일어나곤 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기도의 오솔길이 있을 때와 없어질 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려고 하면 기도를 더해 좋은 마을이 돼야지 하고는 기도의 오솔길을 부지런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에 근심거리나 걱정거리가 생길 때면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길을 열심히 다녀 마음에 잡초를 없이 합시다 라고요. 기도의 오솔길을 부지런히 가지 않으면 황폐해집니다.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무성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게 됩니다.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많아지면 사람의 계획이 많아집니다. 기도의 오솔길을 잘 갖고 열심히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CTS 합창단입니다.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

0: 강한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 합니다.
1: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나 변화된 삶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다음은 플러신학대학원 총장이었던 마크 레버튼이 말한 이 소중한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한 세 가지 지침입니다. 첫째, 겸손함을 배우십시오. 겸손함은 진정한 변화의 출발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둘째, 가시적인 반응을 주의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셋째,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나날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서울 데트라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강찬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FABC 극동방송입니다.
1: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네 번째 이야기 누명을 쓴 남자 요셉

0: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광의 정점에서 인생의 바닥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재기하는 경우가 몇 번 정도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의 창세기 39장과 40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구덩이에 내던져졌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깊고 어두워서 하나님의 손길만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즉 두려움과 절망밖에는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은 시험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연민에 빠지곤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차갑고 교활한 모습을 보이며 증오로 감정을 소모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절망, 고독, 불행으로부터 구조된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편의 꿈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제 이집트 감옥의 간수장인 하지가 어떻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모두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문을 열어라. 죄수를 넘겨주겠다.
2: 아, 어서 오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1: 새로운 죄수를 데려왔다.
2: 오, 이놈이 남자인 걸 확실합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1: 그 손 치워라. 이자는 내일 아침 하지님을 만날 것이다.
2: 아유, 예, 그러셔야죠. 이 녀석 아주 살기등등한데요. 조심히 다루겠습니다. 피부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건 정말로 남자인지 어디 한번 보자.
1: 비켜! 내가 직접 가두겠다.
2: 볼일 다 보시면 저희한테라도 보내주십시오.
3: 저희가 열렬히 환영해 주겠습니다.
2: 아니, 대체 왜 그러십니까?
1: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제는 내일 아침에 하지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열쇠는 내가 직접 전달해 드리겠다.
4: 하늘에 계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집어삼키려는 자가 있습니다. 저를 적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저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수많은 원수들이 가진 수를 써서 저를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구해주시고 당신과 맺어주시고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당신 안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구원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여기서는 어두움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희망의 빗줄기를 주시고 이 위험을 겪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저의 나약함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형제들이 저를 구덩이로 던져 넣었을 때 제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제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지금은 저를 지지하고 위로하기 위해 이 지하 감옥에 와 계신 것을 압니다. 저는 오직 당신만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보시기에 혐오하는 인간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두려울 때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0: 어떤 골? 아, 이 친구 왜 어서 들어오게? 아, 이런 야밤에 웬일인가?
1: 반갑습니다, 하진님. 저, 밖으로 좀 나오셨으면 합니다. 여자들이 들으면 안 될 얘기가 있어서 말입니다.
0: 뭔가 불길한데 자네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0: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나?
1: 보통은 감옥에 집어넣은 자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 않지만 이번은 뭔가 좀 다릅니다. 오늘 밤 저는 한 젊은이를 독방에 넣고 나서 감방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간수와 다른 죄수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 젊은이는 하진님의 오래된 원수인 보디발의 아내를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끌려왔습니다.
0: 돈골, 자네는 진정한 나의 친구네. 자네의 친절함에 정말 감사할 뿐이야.
1: 전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늦은 시간에 귀찮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0: 아, 근데 자네 좀 전에 간수로부터 그를 보호해야 한다고 그랬나?
1: 네. 하지님도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 간수놈은 젊은 남자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잘생기고 조용한 남자들 말이죠.
0: 내일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되겠구만. 내가 임무를 게을리했어.
1: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0: 아, 괜찮네. 때로는 야간 근무를 서는 것도 괜찮은 일이지. 내가 너무 바깥으로만 놔둬놨어.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네. 동골, 자네는 나를 기억해주는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한 명이야. 난 그 우정을 감사히 생각한다네. 그나저나 이 요셉이란 친구에 대해서 더 아는 것은 없나?
1: 하인이 그러는데 그는 명예와 덕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디발 밑에 있을 때 요셉이 관리하던 것들은 모두 번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디발 집안의 집사가 되었고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죠.
0: 그 어린 나이에 전권을 위임받았단 말인가? 대단하구만, 응? 대단해.
1: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자기가 믿는 신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보디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의 칭찬만 하더군요. 그 누구도 히브리인 요셉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0: 그러니까 보디발 부인이 하는 얘기만 이상하다 그 얘기로군. 너도 그렇고 그 집안 사람들도 그렇고 요셉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는 믿지 않는다는 말인가?
1: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건 중요하지 않지요.
0: 그래. 어쨌든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네.
1: 하진님은 훌륭한 군인이십니다. 저는 그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영광일 따름입니다.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0: 아, 그래. 평안하길 바라네, 돈골.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게. 그 자네라면 항상 반갑게 맞을 준비가 돼 있네. 돈골의 얘기를 듣고 나니 한때 사무관이었던 저의 젊은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여자의 변덕과 남자의 질투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게 크나큰 잘못이었죠. 맞습니다. 저는 보디발 부인이 저를 향해 미소 짓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충절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너무 어린데다가 우쭐해진 기분 탓에 저도 모르게 보디발 부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로 좌천됐고 다시는 저의 원래 지위를 되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뒤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위치에까지 이르렀지만 다시는 군인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요셉은 제게 수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11번째 아들이었고 많은 유산 상속을 의미하는 특별한 옷을 선물 받았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꾼 신성한 꿈이 더해져서 형제들 간의 다툼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시켜 형제들을 감시하게 했고 이로 인해 형제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를 구덩이에 가두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보디발에게 팔려간 뒤 요셉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혹시나 보디발의 허가를 얻어 아버지를 만나러 가거나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0: 또다시 구덩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번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구덩이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영영 요원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전 자꾸 요셉에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마치 그가 저의 친아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서히 그에게 감옥을 관리하는 권한을 주기 시작했고 결국엔 그에게 모든 걸 맡기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일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이 헌신했습니다. 요셉, 너의 신에 대해 말해보거라. 네가 히브리인들의 신이라고 한 그 하나님 말이야.
1: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별, 달과 해도 그분이 만드신 것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0: 너희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는데도 어떻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지?
1: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계획을 세워두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언젠가는 가족들을 거느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0: 요셉, 넌 정말 그걸 믿느냐? 넌 지금 빠져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감옥에 갇혀있다. 넌 여기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될 것이란 말이야. 그걸 모르겠느냐? 사실 난 네가 처형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아마도 보디발이 네가 유죄임을 완전하게 믿는 건 아닌 것 같구나. 그렇다고 해서 네 목숨이 안전한 것은 아니야. 보디발의 평판도 위태로우니까 말이야. 어쨌든 노예인 네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1: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의 목숨을 주관하고 계시죠. 심신이 괴로울 때 전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릅니다. 그러면 그분은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마도 지금 전 값진 교훈을 배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의 영혼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기대와 희망은 모두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분은 저의 보호자십니다. 인간은 한낱 우주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위안이십니다. 전 언제나 그분만을 믿습니다.
0: 나도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기를 바란다. 넌 검증된 사람이야. 금이나 은처럼 정제돼서 아주 순수해진 사람이지.
1: 친절하신 말씀이 제 영혼에 큰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지님을 열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0: 난 너처럼 선하고 지혜로운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구나. 그렇게 수개월이 흘렀고 요셉은 죄수들과 군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의 허가 없이는 감옥 안에 어떤 일도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처우를 부활시켰으며 선한 일은 보상하고 악한 일은 처벌했습니다. 간수들이 받은 뇌물은 죄수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벽과 바닥을 청소하고 담요를 빨고 죄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이 허락됐습니다. 죄수들은 마치 파라오의 가축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우리의 복잡한 계산 체계를 배웠고 그의 도움 덕분에 항상 정확하고 쉬운 보고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오른팔이었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보일 때면 저 또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요셉처럼 특별한 사람을 위해 정의를 세워달라고 그의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같은 이집트인의 기도를 들어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전 희망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2: 요셉이란 친구가 해몽을 해줄 수

0: 있을 거야.
1: 아, 그래. 나도 저 그 사람 얘기는 들어봤어.
0: 아, 요셉한테 물어봐.
1: 응? 그럴게?
2: 아, 왜 그렇게 우울해하시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잠을 잘 못 잔 거요?
0: 우리 둘 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비슷하네. 다른 죄수들이 그러는데 자네가 꿈 해몽을 잘한다고 하더군. 꿈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말이야.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
2: 사실을 말하자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지만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답을 줄 것이오. 그럼 어디 꿈을 얘기해 보시오.
0: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네. 세 개의 가지가 달린 포도나무가 있었지. 그 나무가 내 눈앞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더니 과일이 익었네. 그런데 갑자기 파라오의 잔이 내 손 안에 들려 있었고 난 포도를 따서 쥐어 짰다네. 그랬더니 포도주가 파라오의 잔을 가득 채웠고 난 그 포도주를 파라오에게 건네주었다네.
2: 지금부터 그 꿈을 해몽해 드릴 테니 잘 들으시오. 가지 세 개는 3일을 뜻하는데 3일째 되는 날 파라오가 당신을 복직시킬 것이오. 부탁하는데 예전처럼 파라오를 모시게 됐을 때 날 기억해 주시오. 내게 호의를 베풀고 나를 위해 청혼해 주시오. 이 지하 감옥을 벗어나게 해달란 말이오. 난 아무 죄도 없어.
1: 아이고, 내가 말했잖아. 해몽을 잘한다니까.
3: 자, 어서 네 꿈을 한번 말해봐.
1: 그래. 자, 이복의 요셉. 내 꿈도 좀 해석을 해주게. 아니, 나도 똑같았네. 꿈에 그 빵이 담긴 바구니 세 개가 나왔지. 바구니 안에는 온갖 종류의 구운 음식들이 있었는데 난 그것들을 머리 위에 얹고 있었네. 아 근데 하늘에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빵들을 다 쪼아먹었지 뭔가. 아니, 나도 실은 파라오를 모시던 사람이네. 이 온갖 맛 좋은 빵들을 굽는 제빵사였지. 자, 어서 내 꿈을 해몽해주게.
2: 잘 들으시오. 세 개의 바구니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3일을 뜻하오. 파라오는 당신 두 사람 모두 불러들일 텐데 안타깝게도 집사 한 사람만이 지위를 되찾게 되고 당신은 사형에 처해질 것이오. 파라오는 당신을 참수하고 나무에 시신을 매달 것이며 공중의 새들이 당신의 살을 쪼아먹을 것이오.
1: 뭐야? 이런 웃기는 소리. 아니, 내 꿈이 저 집사의 꿈과 다를 게 뭐냐 말이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라. 단지 농담한 거라고, 거짓말 한 거라고 말하란 말이야. 내 니놈 얼굴에 침을 뱉겠다. 너나 너의 하나님이나 아는 게 하나도 없구만. 에? 우린 모두 이 냄새나는 감옥에서 썩어 없어질 거야. 우린 똑같은 인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꿈을 꾼 거라고. 먹고 마시고 잠이나 자다가 금세 늙어 죽을 거라고.
2: 미안하오. 난 당신 부탁대로 해몽을 했을 뿐이오. 나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어.

0: 태양이 높게 떠오르고 마침내 음식이 준비됐구나. 자, 다들 밥그릇을 꺼내라.
1: 며칠이나 지난 거지?
2: 넌 아직도 감옥 안에 있는 거냐?
1: 네 친구라는 그 집사 녀석이 널 잊어버린 모양이지.
0: 기다림과 배고픔으로 모두 힘든 모양이구나. 말리지 않을 테니 마음껏 즐겨.

0: 이겨라. 너희가 이런 식으로 요셉을 대한다 그거냐? 요셉이 공정하지 않거나 너희를 홀대한 적이 있느냐? 너희 피부가 건조할 때 물약을 가져다 주고 파리, 쥐, 이를 없애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예전에 그 간수를 다시 데려오겠다.
1: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2: 요셉님은 저희에게 잘해주십니다.
1: 그럼요, 그럼요. 다시는 그분을 변하지 않겠습니다.
2: 제발 요셉.
0: 앞으로 두고 보겠다. 또 한 번 요셉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다시 채찍을 맞을 줄 알아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요셉은 너희에게 베풀고 또 베풀었다. 그렇게 2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한동안 낙담해 있었지만 천천히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젊은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한때 부유했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했지만 순식간에 인생이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요셉처럼 믿음과 인내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요셉에게서는 교활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선량함 뿐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벽에 갇혀서 늙어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3: 오 주여, 당신의 귀를 열어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기반이 되어주십시오. 당신만이 나의 요새시며 당신만이 나를 구해주십니다. 저의 고난과 불행을 알아주십시오. 고통받는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제 삶은 슬픔과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저를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저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당신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부디 저를 구해주십시오. 당신을 향해 부르짖을 때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저의 가슴과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술은 언제나 당신을 찬미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썩어야 한다고 해도 저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0: 요셉! 어서 이리 오게. 파라오가 자네를 찾으시네.
4: 요셉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강철을 재련하듯이 시련은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인생의 경랑을 겪고 나면 우리는 보다 나은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구원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었듯이 그분은 우리를 돌보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 여러분이 같은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지으시고 그 이유로 제가 당신께 특별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게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지으시고 그 이후로 제가 당신께 특별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게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친구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네 번째 이야기 누명을 쓴 남자 요셉.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8살 어린 나이에 희귀병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성도 유엘이. 그러나 유엘의 부모님은 유엘이의 장례식 대신 천국 환송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 유엘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자녀 중에 유엘이가 제일 잘 믿었습니다. 유엘이는 고백을 잘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믿음에 대한 고백을 적잖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엘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떠난 것 같아도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2절 43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엘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준비임을 믿습니다. 오늘이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 예배의 자리인 것은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 이 은혜가 유엘이가 잘 살았고 지금 더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이 거룩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거하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그리스도의 교회 양성섭 목사님입니다.
1: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선하신 계획을 두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단절된 남과 북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다시 자유로운 예배의 찬양이 메아리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기성세대의 지혜와 다음 세대의 꿈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화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의와 정직으로 국민을 섬기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 전세계 곳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2026년 8월 9일 주일 아침이 활짝 밝았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자리가 여러분 어디십니까? 너무나 덥죠? 어떤 분은 예배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 앉아 계실 수도 있고요. 아침상을 차리시는 부엌에 앉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미 몇 시간 전부터 깨어있던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에 나와 예배당 문을 연 사람, 여름이라고 에어컨을 미리 틀어놓고 창문을 열어둔 사람, 의자를 줄 맞춰놓고 주머니를 접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마이크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사람, 그리고 벌써 부엌에 불을 올리고 오늘 점심을 준비하는 손길들. 성경에서 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참 소박합니다. 식당에서 시중 드는 것, 밥상 차리기,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는 것, 이것이 디아코니오 섬김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일곱 사람의 집사를 세울 때 그 일을 식탁에서 섬기는 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섬김. 그러니까 섬김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밥상을 차려주는 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밥상 앞에서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시마찬미는 그 낮은 자리를 노래한 찬양들로 여러분의 주일 아침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썸머 스페셜,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은혜의 찬송, 우리 섬김의 노래로 복된 주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알의 밀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의 성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또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그리고 주일 아침을 여는 감사 기도 그리고 이어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아침을 맞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까지의 모든 고민과 걱정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어제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망으로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원하지 않는 웃음을 웃어야 하는지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한숨 짓는 날들을 사는지요. 밝지 않을 것 같은 미래를 알면서 다른 방법이 없어 그대로 사는지요. 살지 못할 것 같은 회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모든 삶의 회의를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현실 속에서 최대한 나답게 사는 법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은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도 만드셨으니 오늘 나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만이 답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처럼 살지 말게 하소서. 발을 땅에 디디고 있다면 마음도 땅에 두지 말게 하소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소망으로 달려갑니다. 나를 도우소서.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동력, 그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내가 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 때문에 또한 우리의 섬김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어서 또 계속해서 이 섬김과 헌신의 찬송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제 우리 함께 들으실 때는 우리 찬송가, 예,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듣고 오시고요. 아,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복음성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이렇게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뭐 물러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이 8월의 뜨거움보다도 더 뜨거운 성김으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 띄워드리면서 물러갑니다. 나의 남은 날이 날이 갈수록 수그러드는 가람잎 같지 않고 맑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르고 청청하길,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닌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기쁨과 성김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진짜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이 목사의 씨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였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0

11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때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닌지, 나에 대하여

너무 혹독하게 대하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날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게 하신 언약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비가 그친 뒤 하나님께서는 땅을 마르게 하시려고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져 그 바닥이 마르게 되어 걸어가게 한 것도 바람이듯 바람은 물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단번에 물이 마르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건강이 매우 좋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없는 그 시간에도 우리 몸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며 회복하고 더 나은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며 다만 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인가 정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여러 번 내보내며 땅이 마른 것을 알게 되지만 방주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방주 생활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으며 온갖 동물의 사체가 뒹굴고 열매 맺는 나무와 약속된 거처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시선으로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 없어 보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선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는 계획입니다. 노아에게 믿음은 단지 방주를 오랜 기간 동안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버텨내는 것도 그 방주에서 내리는 일도 다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하루하루도 겨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영적인 번영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믿음의 삶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FEBC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까지를 본문으로 21번째 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161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씀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조금 뒤로 하고 기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리로. 그다음 162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그 다음에 또 한 3계절이 보면은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하는 자리로. 그 다음에는 또 찬양의 자리로. 또 그 다음에는 바라고 그랬어요. 소망하는 자리로.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에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살이 되고 피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뭔고 하면은 그의 말씀을 경외하게 되고 그의 말씀을 기뻐 즐거워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한 찬양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또한 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 오랫동안 1년 가까이 그래 오랫동안 이 119편을 살펴봤지만은 결국은 이거 하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시인이 누렸던 시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결국은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말씀으로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사실 환경이 달라진 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거의 막바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1절의 시작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했다. 지금도 핍박하고 있다 그 말이죠. 고관들.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린스라고 나와요. 프린시스. 프린스라는 말은 왕자, 왕, 최고 권력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이 다윗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접하면은 다윗이 힘들었을 때가 그의 생애 언제였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울이 그를 그렇게 몰아갔을 때에 사실 뭐 이유가 있나요?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만은 사울이 까닭 없이 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 할 때에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더 경계합니다. 더 우리를 대적합니다. 까닭 없이 공경에 처할 때도 있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으면은 후반기라고 본다면은 이 시가 압살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왕좌를 차지하게 됐을 때에 그가 정말 도망치듯이 그렇게 슬피 울며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기드론 강을 시내를 건너서 그렇게 광야길로 가게 되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참 진짜 인생 별거 아니네 좌절하거나 스스로 낙심하여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어서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억지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방금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엄청난 것을 오히려 회복하고 있는 거죠. 회복하고 있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본문은 무엇을 다루느냐? 승리의 트럼펫이 울리는 연이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제 하나씩 한번 찾아봅시다. 16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주의 말씀만 경외하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주의 말씀 앞에 떠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떠는 것을. 물론 그 두렵고 그 떨림이라는 것은 노예나 종이 주인을 대할 때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그분이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지만은 그분은 우리와 너무나도 구별돼.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또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절대적인 전능자이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을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먼저는 깨어진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지었었다는 거죠. 무릇 마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함이야. 깨어진 마음이라 그 말이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이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인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큰 두려움 앞에 주목하다 보면은 여러분, 작은 두려움은 소멸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또 지금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핍박과 두려움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다윗처럼, 시인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큰 하나님을 향한 뜨는 심령, 그 꼭 경외하는 심령이죠. 그것이 되어지면은 나머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얻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몰아내지 않았다면 그는, 시인은 고관들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당했을 것이다. 역으로 말하는 거죠. 그가 고관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것으로 비롯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세상에 어떠한 권력자라도, 고관이라도,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이 그렇게 기독교인을 터무니없이 눈만 뜨면은 잡히는 쪽쪽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했습니다. 왜? 바로 이거예요. 더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압도했기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은, 그것은 그렇게 염려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두려워함, 너무 우리에게 요긴한 요소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틴 루터가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그를 압도했던, 그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에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 앞에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어 불렀던 찬송가가 뭡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 3절 가사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겁내지 말고 서자, 그 말이에요. 겁내지 말고 섰거라. 뭐로 이긴다고요? 진리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요. 이게 루트의 고백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이죠. 이 맛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19번째 연애 또는 20번째 연애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영원하고 확고부동한 말씀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그냥 홀로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새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겨갈 때에 그가 쓴 시가 시편 3편인데요. 거기에는 5절부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쫓긴 가운데도 누워 자고 깨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랄만한 선언을 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천만인이. 이 천만인에 담기지 않을 세상의 두려움이 있나요? 누구도 사울이 아니라 압살롬이 아니라 골리앗이 아니라 그 누구도 그 어떠한 환경도 그 어떠한 나를 힘들게 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어떠한 것들마저도 다 이 천만인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다윗만 그랬을까요? 1세기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했고, 그럴 때에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야,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인물들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멋있는 선언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그들이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기는 하더라도 우리를 잡기는 해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얻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님을 배반한다든지 그냥 터무니없이 좌절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이 연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6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많은 달치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그래서 즐거워하기 때문에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라고, 금 곧 정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는 지혜는 노인들의 지혜보다 더 낫다고 다윗은 119편에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 같지만은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즐거움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진정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야말로라는 것은 이 두려움, 경외심과 즐거워하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술을 경험하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술을 지금까지 앞에서 무수하게 시인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술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나는 주일날 한 번으로 즐거워합니다. 혹시 자주 보면은 그 즐거움이 반감될까봐 한꺼번에 즐거움을 왕창 받기 위해서 나는 일주일 동안 벼르고 기다리고 참고 참았다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런 분 계시나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즐겁지 않다면은 더 근원으로 가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심과 기뻐함, 그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제주도를 가게 되면은 그 제가 조금 쉬는 장소가 바로 바닷가예요. 바다, 그냥 앞에 바닷물이 있는 그런 곳에서 좀 쉴 때가 있는데, 근데 보면은 참 신기해요. 하루에 두 번씩 바다가 썰물이 되었다가, 썰물이 되면은 물이 쫙 빠지더라고요. 또 시점이 되면은 밀물이 돼요. 꽉 차요. 참 묘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비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자가 아니라 밀물처럼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차고 넘치는, 형언할 수 없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삶.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죠. 같이 나오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이 탈취물은 뭘까요? 이 뭐예요? 훔쳐왔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전리품을. 예, 전리품이에요. 예, 전쟁에 승리를 했을 때에 성자들이 취하는 것. 그 뭐, 성자들은 눈치 보고 취합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하늘 같은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6.25 참전을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끔씩 제가 군목 시절에 이제 군에 6.25 때나 이럴 때에는 그 종교 강연에 이럴 때에 전쟁 경험도 있는 목사님이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강사로 초빙을 하는데 이분이 참 말씀을 잘하세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제가 잊지 못하는 것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전쟁이라는 게 그렇대요. 우리는 지금 전쟁을 잘 모르잖아요. 아, 강 장로님은 전쟁을 아시겠네. 예, 우리 최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강 장로님은 이 대전차 지뢰가 탁 해가지고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전쟁 경험이 직접 있잖아요. 베트남전. 근데 전쟁은 질 때는 어떤 심정인가? 전쟁이 지어서 쫓겨나고 목숨 막 그러면 나 살려라 도망가야 되고 막 폭탄이 터지고 이럴 때는 전쟁은 뭔고 하면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을.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승리하는 거예요. 붙는 쪽쪽 이기는 거예요. 적군이 도망가요. 쫓아가요. 그때는 그 전쟁은 이 목사님의 표현으로 이해하면은 천국 같더라. 천국 같더라.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뭐 천국이라 그 말은 아니고요. 이게 어떤 희열이 있나 봐요. 전쟁의 승리에 대한. 그래서 그 여러분 고대 전쟁사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은 전쟁의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는 뭐 일정 기간 동안입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그 별로 좋지 않은 역사의 기록들이지만은 마음껏 승리한 군인들이 마음껏 그런 것들을 다 탈취하도록 허용을 해줘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탈취물이라는 것은 바로 전리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뭔 말인가 하면은 지금 시인의 현실 상황은 현재 상황은 고관들이 그를 비판하는 상황. 내가 지금 계속해서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볼 때는 패배한 듯한 그런 상황인데 신자는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탈취물은 승리자만 누리는 거거든. 전리품은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나의 모든 상황을 대처하는 거예요. 대처 방안이죠.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생겨진 말씀 속에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즐거워하는 거죠.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죠. 전리품을 획득한 것 같아요. 즐거움을. 다음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165절에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 살롬이라는 것 이거 굉장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살롬이 아니고 뭐라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크다는 걸 최대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큰 평안이에요. 예. 영어로 great peace라고 그래요. Great peace. 그래서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 21번째 연을 주제를 뭘로 잡았는가 하면은 place of peace라고 그랬어요. 평안의 자리, 살롬의 자리.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지면은 그 평안이

이라는 것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놀라운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 근데 그것도 오늘 시인이 누렸던 평안은 그냥 피라미 평안이 아니고 뭐라고요? Great. 큰 평안이다. 여러분. 네. 여러분 피라미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까? 큰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까? 어떠한 예,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큰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574 창원 세광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창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보면 길을 이렇게 잘못 찾아서 엉뚱한 길로 들어서 본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이 잘못된 길로 딱 들었으면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어떤 메시지가 나와요?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탐색하고 길을 안내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도요,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방황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끝이다, 예,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설정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예,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만약에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근데 얼마나 고집이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어요?